0: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열 자극을 많이 하기는 직접적인 열보다는 간접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또 맨발로 차가운 방바닥을 디디고 다니는 것보다는 실내화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무래도 말초 신경 병증도 방치하면 점점 더 심해지겠죠.
0: 그렇죠. 네. 네. 뭐 말초 신경병증을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더 악화되고 또 범위 자체가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사실 한번 손상 심하게 손상되면 회복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죽는 신경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리려면 엄청 어렵죠. 그래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 네. 그럼 증상이 심해지면 물건을 자꾸 떨어뜨릴 정도로 힘이 없어지기도 하고 걷는 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말초신경병이 초기 단계나 중기 단계 이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단순히 아프다는 것을 넘어서서 운동신경이나 또는 자율신경계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걷는 것이 불안한 증상이 생기면 이거는 감각신경을 넘어서 운동신경까지 침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그럼 손목 터널 증후군, 하지 정맥류와 같은 질환과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증상일까요? 증상에 대해서 비슷한 표현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0: 그렇죠.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하지 정맥류는 말초 신경병증과 증상이 매우 비슷해요. 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지만 그 원인이나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치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먼저 손목 터널 증후군과 말초 신경병들은 두 질환 모두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진다 이런 건 공통점이 있지만 조금 범위하고 원인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안쪽에 그 통로 자체가 이 터널이 좁아져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정중신경이라는 게 눌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엄지부터 약지 절반까지 저리게 생기고요. 단지에 새끼손가락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요. 밤이 되면 더 심해지고 또 습관적으로 손을 털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편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초신경병증은 전신적인 증상이다 보니까 뭐 당뇨나 또 알코올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신경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손목뿐만 아니라 또 손가락 전체 끝이라든지 양손에 대칭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하지정맥류하고 말초신경병증은 하지정맥류는 혈관의 병이고요. 말초신경병은 신경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대개 이제 하지정맥류는 혈관 순환의 문제거든요. 다리 정맥의 판막이 고장나서 피가 역류하고 고이는 질환인데 비슷하게는 뭐 다리가 무겁고 저리고 뭐 가만히 있을 때 시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하지정맥류는 주로 오후나 저녁에 다리가 붓고요. 혈관이 튀어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제 다리를 높이 올려두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증상이 완화되고 반면에 이제 말초신경병은 자세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신경 자체의 이상 신호인 뭐 찌릿함이나 감각 무딘다는 이런 증상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1: 네, 손발 저림이 원인을 찾는 게 치료에서 가장 중요할 텐데요. 특히 되도록 빨리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0: 그렇죠. 이제 말초 신경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빨리 찾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고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들이 위험한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손발이 저리거나 한쪽만 저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까지 저리다 이런 경우는 중풍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말이 어눌하거나 한쪽 마비가 함께 나타나면 이런 경우는 빨리 치료해야 될 경우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자꾸 떨어뜨린다, 걷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신경이 압박되는 것보다는 이런 넓은 신경의 손상들을 또 경추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또 저림이나 마비가 발끝에서 시작해서 며칠 사이에 발목, 종아리, 무릎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 이건 아주 위급한 상황이니까요. 그다음에 뭐 호흡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삼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대소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응급 상황이 있죠.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손발 저림과 말초신경병증의 한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책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요. 필연적 혼자의 시대. 제목에서 1인 가구를 말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맞나요?
1: 그렇습니다. 1인 가구 요즘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보통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0: 좀 고독, 외롭다?
1: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보통 그동안은 1인 가구 그러면 뭐 좀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별을 하거나 네. 이런 좀 그런 상황에서 혼자 사는 분들 그리고 뭐 히키꼬모리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좀 다른 형태의 1인 가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1인 가구의 문제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죠.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 세대 가운데 중장년 가운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0: 네.
1: 실제로 2025년에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12만 가구 그러니까 전체 2412만 가구 가운데 42%가 혼자 사는 세대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10가구 가운데 4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왜 이렇게 급격하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걸까?
0: 네.
1: 왜 우리는 결국 1인 가구로 살게 되는 걸까? 무엇보다 1인 가구인 분들이 자발적인 1인 가구일까? 아니면 비자발적인 1인 가구일까?
0: 네.
1: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혼자 살게 되는 배경에는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가족사적인 이유라든가
0: 네.
1: 또는 시대에 따라 강화되어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의 증가를 이렇게 그냥 개인들이 선택한 결과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 이 책이 질문하고 있는데요.
0: 네.
1: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수영 교수가 이 책을 썼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를 후기 자본주의 사회인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를 정말 충실히 살아갔을 때 누구나 도달하게 되는 필연적인 결론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2019년부터 한국의 1인 가구의 삶을 연구하고 있는 저자는
0: 네.
1: 책을 통해서 1인 가구의 생활, 일, 여가, 건강, 돌봄, 죽음의 문제를 깊게 살피면서
0: 네.
1: 1인 가구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0: 네.
1: 책의 제목이 필연적 혼자의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끔찍한 미래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0: 네. 참 1인 가구의 증가가 이제 우리 사회의 필연적 결론이라는 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면서도 필연이라는 단어가 주는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요.
1: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껏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길입니다.
0: 네.
1: 한때 독거노인, 빈곤 청년으로 일종의 소외 계층의 대명사였던 1인 가구가
0: 네.
1: 이제는 다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골드족.
0: 아, 그렇군요.
1: 실제로 1인 가구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연예인 최하정 씨가
0: 아, 네.
1: 얼마 전에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0: 네.
1: 자다가도 웃음이 난다. 화제가 됐습니다.
0: 그렇군요.
1: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0: 네.
1: 혼자 사니까 뒷수습을 해야 될 가족도 없고 스스로 번 걸 모두 누릴 수 있는 지금이
0: 네.
1: 너무나 만족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아.
1: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할 거예요. 이제 혼자 사는 건 위기라기보다는
0: 네.
1: 하나의 자연스러운 조금 더 자유로운 어떤 선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자는 과연 최하정 씨의 이야기가 전부를 말하고 있을까? 정말 1인 가구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유롭고
0: 네.
1: 편하기만 한 일일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저자는 1인 가구, 은폐된 사회적 위협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0: 네.
1: 위장된 혹은 포장된 껍질을 벗기고 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인 가구가 왜 지금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는데
0: 네.
1: 이건 개인적인 이유라기보다 구조적인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0: 네.
1: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혼자 살아가게 될 때 뒤따르는 그림자 역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0: 그렇죠.
1: 지금의 1인 가구를 대표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건 자유일 겁니다.
0: 네.
1: 자유로우니까. 나 혼자면 책임지면 되니까 내 삶을 혼자 살면서 어떻게 써도 돼.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놀고 누군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1인 가구들을 분석해보고 그들을 인터뷰해보니까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뭘 할까? 1인 가구의 상당수가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나는 일을 한다 라고 답변했다고 그럽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1인 가구를 대표하는 가치가 자유인데 그 자유가 결국은 일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뭔가 싶네요.
1: 뭔가 1인 가구 성공을 지향하는 자유로운 골드족들은요. 결국은 자유가 주어져도 더 높은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딘가에 갈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0: 참 공감이 되네요.
1: 저녁에는 야근하고 주말에는 자기 개발을 위한 일종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가 만난 많은 1인 가구에게 일은 단순히 소득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면서 삶의 의미와 재미를 느낀다라고 답변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취,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갈아넣고 있고 여가 시간이 되면 지친 자신을 힐링과 자기관리로 다시 재생시켜서 다시 일에 투여하게 만드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최적화된 인력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 사회에서 성공이 최우선 과제였던 사람들은 커리어가 생존의 수단이면서 자아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일을 우선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그 결과 결국은 혼자 살게 되더라. 그 결과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돈 많은 성공해 보이는 1인 가구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행복감을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0: 네.
1: 사실 우리가 혼자 살아도 괜찮을 거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진다면 혼자 살아도 나머지는 알아서 잘 채워질 수 있어 라는 일종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믿음에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연구가 밝혔듯이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을 때 식생활의 질 또한 높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사실 좋은 걸 먹게 해주니까요. 그리고 이 소득은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난은 가족 관계가 악화되거나 해체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물질적인 토대가 없으면 행복은커녕 생존조차 위태롭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돈과 행복과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1인 가구에게도 이게 적용될까? 대다수의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고소득 1인 가구는 직장 밖에서 탄탄한 사회 자본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었다고 그래요. 이분들에게는 꾸준히 교류하면서 뭔가 친밀감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고 가족들과도 그런 관계가 차단된 경우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0: 아, 그랬군요. 고소득 1인 가구들은 취미 활동도 활발히 하고 뭔가 좀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은가 보죠.
1: 그렇습니다. 저자가 5년 넘게 1인 가구를 인터뷰, 심층 인터뷰를 하고 코어트 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결과가 지금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건데요.
0: 네.
1: 고소득 고학력 1인 가구들에게는 특유의 구별짓기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0: 그랬군요.
1: 성공, 성장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맺는데도 늘 어떤 목적, 이해관계 그리고 상대의 자격을 따졌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자본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2022년 1인 가구 실태 조사에서 전문직과 관리직의 1인 가구의 우울감과 고립감 정도가 다른 1인 가구에 비해서 더 심했다 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에게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어요. 고소득 1인 가구 좋은 거 먹을 것 같잖아요. 이분들의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0: 아, 의외네요.
1: 왜냐하면 이분들은 편리하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식을 주로 먹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뭐 배달 음식이라든가 편리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건 특히 음식에 있어서는

0: 뭔가를 사서 네. 배달해서 좋은 걸 먹는 것보다 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반찬을 직접 하고 네. 밥을 직접 해서 이렇게 먹을 때 뭔가 좀 더 건강한 음식들을 하게 되고 또 그렇죠.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먹을 네. 때 사실은 우리의 건강도 챙길 수 있다라는 건데 고소득 1인 가구들은 바쁜 일과 그리고 뭔가 좀 자기 개발해야 되는 그 사이사이에 네. 밥을 마치 에너지를 충전하는 아. 것처럼 섭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 네.
0: 배달 음식.
1: 네.
0: 그래서 고소득 1인 가구들이 콜레스테롤, 열량 섭취량, 결식률이 높고 네. 여러 심혈관계 질환을 비롯해서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았다고 그래요.
1: 아, 그랬군요.
0: 사실 누군가와 함께 살면 다인 가구에서 네. 돈이라고 하는 건 이 가족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삶의 질로 흘러들어갑니다.
1: 그렇죠.
0: 누군가 돈을 벌면 네. 누군가가 장을 보고 네. 밥을 짓고 함께 식탁에 앉는 과정에서 경제적 자본이 건강한 식생활로 옮겨오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사회적 관계인 겁니다. 가족 구조라는 게 돈을 생활의 질로 바꿔주는 일종의 전환장치 역할을 한다. 그런데 네. 1인 가구들은 이러한 전환장치가 없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벌어요. 어딘가에 쌓여 있는 겁니다. 돈이 삶의 질로 전환되지 못한 채 고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돈이 삶의 질로 전환되지 못한 채 고여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네요.
0: 그렇습니다. 이 고소득 1인 가구들 네. 이분들은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노화, 죽음에 대한 걱정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노화가 찾아오죠.
1: 그렇죠.
0: 찾아올 죽음의 과정에 대한 두려움.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책의 저자인 김수영 교수는 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가 두려워하는 죽음의 지점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 어떤 차이일까요?
0: 다인 가구는요. 네. 뭔가 죽음을 떠올릴 때 자신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을 걱정합니다. 내가 죽어가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근데 네. 1인 가구들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어요. 이분들은요.
1: 네.
0: 사후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죽은 뒤에 네. 나를 누가 챙기지? 나를 어떻게 거두지?
1: 네.
0: 그러니까 인터뷰에 참여했던 1인 가구들은 죽음이라는 키워드에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떠올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의 두려움은
1: 네.
0: 혼자 죽는 순간이 아니라 혼자 발견될 모습,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지 여기에서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봅니다.
1: 그렇겠네요.
0: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모습은 사실은 죽는 사람이 인식할 수 없지만
1: 네.
0: 혼자 사는 사람들의 죽음 이후의 모습은 이분들에게 더 공포스러웠던 거죠. 어떻게 발견될까 내가.
1: 네.
0: 그러니까 고소득 1인 가구들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발견될까?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를 추모하는 그 자리에 누가 와줄까? 이런 것들이 1인 가구들의 죽음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이었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예. 참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1인 가구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고 뭐 어느 쪽이든 1인 가구로 혼자인 분들에게는 다인 가족과는 또 다른 이런 걱정과 불안감이 있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필연적 혼자의 시대에 결국은 우린 다 혼자 남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먼저 떠나면 결국은 혼자 있게 돼 있어요.
1: 그렇게 되죠.
0: 이게 필연적 혼자의 시대라는 겁니다.
1: 네.
0: 사실 1인 가구 가운데 상당수가 뭐 비자발적인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은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무엇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구조와 시스템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일단 혼자 사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삶, 가족은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의 의미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부딪히면서 살면서도 사실 어렵긴 해요. 뭐 짜증나고 그렇죠. 누군가의 존재 때문에 내 자유가 침해되고 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누군가의 자녀로서 누군가의 부모로서 네. 배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주는 삶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그럽니다. 아,
1: 그렇죠.
0: 저자는요. 네. 본인도 1인 가구세요.
1: 아,
0: 그래서 그러시군요. 1인 가구 상황에서 1인 가구의 삶을 연구하면서 네. 섬뜩한 자기의 미래를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1인 가구의 증가는 생존에 대한 극도의 긴장감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기 착취가 만들어낸 결과였다라고 네.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혼자의 시대에 드리운 그림자가 이렇게 짙은데 네. 이걸 과연 계속 내버려도 좋을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저자는 지금의 1인 가구는 어쩌면 일종의 과도기 위에 서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 네.
0: 지금 우리가 고도의 경쟁 사회,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삶의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다양한 이유로 1인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가족의 형태는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네. 이걸 받쳐줄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동거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네. 이걸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지체된 불균형의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그리고 이유도 명확히 모른 채 다치고 있고 아. 건강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네.
0: 그래서 결국은 네. 기존의 전통적인 틀 바깥에서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새로운 연결, 새로운 제도, 새로운 법 제도가 필요하다.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결국 인간은요. 예.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 뇌는 사회적 뇌예요. 혼자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1인 가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 혈연 중심의 가족 제도가 아니라면 그것이 이미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 지금 잠시의 혼자 시대를 지나서 다시 연결의 시대로 가기 위한 새로운 고민거리, 새로운 제도, 새로운 동거와 인간의 관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저자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사회복지학과 교수라고 하셨잖아요.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1인 가구가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홍순철 씨는 다인 가구시잖아요.
0: 네.
1: 노년에서 그래도 뭐가 가장 걱정이세요?
0: 아직까지는 다인 가구지만 사실은 필연적 혼자 시대를 살아가게 될지 모르잖아요.
1: 그렇겠네요. 결국은. 저도 역시 그렇고요.
0: 근데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사실은 네. 안정감이라든가 심리적인 어떤 위안이라든가 그리고 누군가와 얘기할 수 있고 대화할 네.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일종의 백이 되어주는 게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 네.
0: 나중에 혼자가 된다라고 상상하면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 하루 종일
1: 그렇죠.
0: 집에서 누군가 대화할 사람조차 없이
1: 네.
0: 뭐 요즘 대화를 대신해주는 로봇들이 등장을 해서 이 노년 세대들의 어떤 친구가 되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1: 네.
0: 그런 상황을 상상을 하면 왜 새로운 연결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저자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더욱더 많이 해봤습니다.
1: 네. 혼자이지만 결코 혼자 살 수 없다고 하는데 혼자가 아닌 우리로 살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필연적 혼자의 시대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웨이브 투어스의 사랑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청라하늘대교, 서해대교 등 해안가 교량과 내륙의 강변 도로는 주변보다 안개가 훨씬 더 짙게 깔리면서 시야확보가 무척 어렵습니다. 낮은 기온에 안개가 지면에 얼어붙거나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만큼 아침 출근길 서행 운행하며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지반이 약해진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과 충청권 내륙, 전북 북동 내륙,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인화물질 관리와 야외활동 시 화기 사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축대나 옹벽 등 시설물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이 비는 주말인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0도에서 26도입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는 만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옷차림과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 중산간과 산지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제주도 전역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지역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되며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호남권과 제주권은 오전까지, 충청권은 오전에, 강원 영서는 오후부터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니 호흡기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0도, 수원 22도, 파주 22도. 강원 영서는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천원 23도, 춘천 23도, 원주 23도, 대관령 20도. 강원 영동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속초 20도, 강릉 22도, 동해 21도. 충청남북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24도, 충주 23도, 대전 23도, 세종 23도, 천안 24도, 보령 20도. 전라남북도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3도, 군산 20도, 광주 23도, 목포 20도, 여수 24도, 순천 25도. 경상남북도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6도, 포항 25도, 안동 25도, 부산 22도, 울산 26도, 진주는 26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21도. 물릉도와 독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15도. 서해 5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19도. 북한 지역은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평양 23도, 신의주 22도, 개성 22도입니다. 예보에 담당한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2.8도, 습도는 77%. 오늘 서울쪽 햇뜬 시각은 5시 36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이란이 종전을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합의에 도달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U의 대미 투자 불이행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란과의 전쟁을 돕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0: 8개월 아들을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제 부부가 숨진 아파트 화재는 합동 감식 결과 가스 폭발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아내는 화재 전에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예보됐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토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두 번째 만남이 불발된 뒤 협상의 교착 국면에서 이란이 새로운 협상안을 내놨습니다.
1: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안이 만족스럽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란 지도부의 분열로 협상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만에서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란 국영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과도한 요구와 도발적인 행동을 멈출 경우 외교적 해법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타르 등 주변 6개국 외무장관과의 연쇄 통화에서 전쟁 종식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새 협상에 착수했다고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협상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이란이 전쟁 종식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전 제안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이란이 합의를 원하지만 새 협상안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화를 통한 협상과 관련해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란 지도부의 분열을 꼽았습니다.
3: 불화가 매우 큽니다. 이란 내부에서 서로 잘 지내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부가 매우 분열돼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 이란에 대한 폭격을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인간적 기준에서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방송은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작전 계획을 설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만에서 KBS 뉴스 류지엔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산 차량에 대한 관세를 다음 주부터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유가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이란과 전쟁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결과라는 해석도 있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4: 트럼프 미 대통령이 EU산 승용차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새 협정을 맺으며 미 수입 차량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는데 이번 결정으로 관세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관세 인상 시점은 다음 주부터입니다.
3: 유럽연합은 우리와 맺은 합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럽연합과 무역 합의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4: EU가 대미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인상 근거로 삼았습니다. 한국 등을 언급하며 다른 국가들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EU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3: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모든 국가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우리와 맺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4: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을 겨냥해 이란전을 돕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던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미 대통령이 전쟁할 수 있는 60일 시한이 만료된 것과 관련해 의회와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과거 정부 역시 이를 지킨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의회 승인 절차 없이 군사작전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음 공격 대상으로 거론되는 쿠바 정부에 대해선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연계돼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제재를 강화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며 국내외 논란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강공책을 통해 전국 주도권을 쥐려는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두 달이 지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뚫고 약 200척의 선박이 탈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해운 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걸프 해역에 남아있는 모든 종류의 상선수는 913척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난 2월 28일 당시 1114척에서 약 18% 감소한 수치로 약 200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0: 바에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이스라엘에선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기독교 혐오 범죄가 잇따르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남성이 수녀를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이번에 공개된 건데 앞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예수상을 망치로 부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란 기자입니다.
1: 한 남성이 빠르게 뛰어가더니 수녀를 거세게 밀칩니다. 피할 새도 없이 돌바닥에 쓰러진 수녀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냥 가는가 싶던 이 남성, 다시 돌아와 이번엔 발길질을 시작합니다. 행인이 뛰어와 말리자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2: 용의자는 다윗 왕의 무덤 터널에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수녀를 발견하고 뒤쫓았고 그녀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나다르카간 예루살렘 지역 다윗 지구 경찰.
1: 수녀는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36살 유대인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즉각 이번 일이 수치스러운 행위라며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인 존중, 공존, 종교의 자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 병사가 망치로 예수상을 파괴하는 등 최근 극단적인 유대교도들의 기독교 혐오 차별과 폭력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독교 공동체 등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는 올해 3월까지 접수된 것만 80건이 넘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방중 전후로 일본도 찾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중일 관계와 대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려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일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양국 정상 간 전화회담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생후 8개월 아들을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휴일이었던 어젯밤 경북 상주시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5대가 추돌하면서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나림 기자입니다.
3: 생후 8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4: 애한테 면하지 않습니까?
3: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어제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부부는 폭행 뒤 병원을 찾았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도 입원 조치를 하지 않고 귀가했습니다. A씨는 사흘 뒤에도 집에서 의식을 잃은 아들을 발견해 병원을 찾았지만 다음날 아들은 숨졌습니다. 병원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겠다고 진술했다가 결국 폭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부부가 숨지고 6명이 다친 경기 의왕시 아파트 화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제 합동감식을 진행했는데 가스 폭발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아 가스 폭발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검 결과 아내는 불이 나기 전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불이 난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남편에게선 경제적 어려움 등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차량 주변으로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북 상주시 서산 영덕고속도로 화섯 아들목 인근에서 차량 5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여파로 고속도로 통행이 1시간가량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5: 어제는 처음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대신 63년 만에 노동절로 명칭이 바뀐 날이기도 합니다. 도심 거리엔 노동절을 기념하는 많은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이희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6: 근로자의 날에서 명칭이 복원되고 맞은 첫 노동절.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63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을 기념했습니다. 시민들도 함께 전태일 열사가 동료들과 나눴던 풀빵을 먹으며 휴일을 만끽했습니다.

0: 저희가 원래 쉬는 직종은 아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쉬는 날로 지정이 돼가지고 애들한테 노동절에 대한 의미도 좀 알려주고 싶고.
1: 참가자들은 전태일기념관을 지나 평화시장까지 5월 1일을 상징하는 5.1km를 걸으며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2: 민주노총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노동절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남 진주 집회 현장에서 숨진 화물연대 조합원을 추모하며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원천교섭 실현,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3: 코스피 6천이 반도체 특수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7월 총파업투쟁으로 원천교섭을 쟁취합시다.
2: 서울 여의도에선 한국노총이 주최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쳤습니다.
4: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이 배제된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2: 양대 노총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만 3천여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5: 청와대에선 첫 노동절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영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는데요. 자신을 소년공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노사 상생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박찬 기자입니다.
6: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 밝은 표정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양옆으로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동절 행사에 양대 노총이 함께 참석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년공 경험을 말하며 노동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7: 노동하며 흘린 땀방울로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위로이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6: 소년공 출신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노동자 안전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6: 경영계도 함께한 자리, 노사 상생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7: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6: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인공지능 시대를 언급하며 포용적 노동권 보장을 호소했고 경영계는 협력적 노사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5: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노동절인 어제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2011년 창사 이후 첫 파업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어제부터 오는 5일까지 1차 총파업을 이어가지만 별도의 단체 행동엔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사는 경력금 지급과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놓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3차례 교섭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8: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오늘 오후 한강에서는 아주 재밌는 대회가 열린다고 하네요.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름하여 잠퍼자기 대회라고 하는데요. 모기소리 들려주거나 아니면 깃털을 이렇게 이용해서 간지럼을 태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방해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방해

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깊고 편안하게 잘 자는지를 겨루는 대회라고 합니다. 저는 잠귀도 밝고 굉장히 조금 잘 때는 조금 예민한 사람이어서 여기서 잘할 자신은 없는데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연휴라서 꼭 좋은 곳에 가야 하고 맛있는 걸 먹어야 하고 뭐 약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강박이 좀 있게 되는데 가장 가깝고 깊은 관계일수록 편안한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좀 가볍게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랑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행복할까를 고민하면서 조금 다른 때보다 조금 더 편안한 연휴를 보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5월 2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0: 정원으로 인문학 여행 떠나는 나의 작은 식물원 시간입니다. 가든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신 오경화 대표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네.
0: 네. 아, 오늘은 서울에 있는 궁에 대해서
1: 맞습니다.
0: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곳입니까?
1: 궁 중에서도요. 약간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역사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창경궁 예. 이야기 네.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사실 저는 이제 정원을 공부하고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창경궁은 조금 다른 의미의 가치가 좀 있기는 합니다.
0: 아, 다른 곳들과 조금 다르다?
1: 네. 조금 많이 다릅니다.
0: 왜 그런가요?
1: 일단은 우리나라의 5대 궁궐이 서울에 다 몰려 있잖아요.
0: 네.
1: 그중에 이제 경복궁은 워낙 복궁이었으니까
0: 네.
1: 그리고 창경궁은 창경궁 어디 있었지? 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0: 네.
1: 창덕궁하고 창경궁이 사실은 거의 같은 필지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걸 붙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래는 그 세종대왕이 아버지 태종을 이제 상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수강궁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 네. 수강궁 터가 나중에 이제 성종 시절에 대왕 대비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대비들이.
0: 네.
1: 그래서 그 대비 마마들을 다 할머니들이죠.
0: 네.
1: 그 할머니들을 모시기 위해서 궁을 많이 정각을 많이 짓다 보니까
0: 네.
1: 거기를 정각을 무려 5개를 더 짓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를 창경궁이라고 호칭을 이렇게 바꾸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때부터 창경궁이라고 와 있었고 아무래도 왕실에서 여자 어른들이 기거를 하셨던 곳이라서 예쁘게 지었어요. 정원도 창덕궁 후원만큼이나 아기자기했어요.
0: 네. 아,
1: 그
0: 네.
1: 사이에 이렇게 왜 여자들이 훨씬 더 꽃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0: 네.
1: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틈타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일제 강점기가 됐을 때
0: 네.
1: 순종을 다른 창덕궁으로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사실 쫓아낸 거죠.
0: 네.
1: 쫓아내면서 그 자리에다 창경궁 자리에다가 창덕궁하고 붙어있는
0: 네.
1: 창경궁 자리에다가 갑자기 식물원과 동물원을 만들었어요.
0: 아이고.
1: 그게 저희가 기억하는 창경원이에요.
0: 창경원이다.
1: 그래서 궁을 그것이. 원으로 격화시켰고 생각해보면 왕도 중요하지만 왕을 낳아준 되게 더 큰 어른들이 있었던 공간을 이렇게 훼손한 거는 진짜 역사상 세계 역사상
0: 네.
1: 조금 치욕스러울 정도의 그런 작업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83년에
0: 네.
1: 다시 이제 궁으로 다시 바뀌면서 그동안에 여기다 심지어 이제 저희 벚나무 일본의 상징인 벚나무를 정말 많이 심어놨었거든요.
0: 아, 일제가?
1: 네. 벚꽃잔치 했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도 개장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창경원을 그 당시 궁이 아니라 원을
0: 네.
1: 구경 다니고 동물원도 보고 이랬는데 동물원은 완전히 다 빼냈어요. 빼낸 대신에 거기에 지금도 저는 여기는 좀 가보셨으면 하는데요. 물론 이제 아픈 역사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온실이 있어요. 이름도 그냥 대온실입니다.
0: 큰 온실이 아니고. 대온실입니다.
1: 네, 그냥 큰 온실이라는 뜻으로 대온실
0: 네.
1: 이러는데요. 저는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 큐가든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에
0: 큐가든, 네.

0: 것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찬반 양론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건물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어쨌든 유리 온실이기 때문에 네. 존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 중론에 의해서 그 살아남았습니다. 아. 근데 지금도 얼마 전에 2017년에 대대적인 공사를 한 1년 한 6개월 정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시 재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원래는 일제 시대에는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외래 식물들, 특히 이제 열대 식물들을 많이 온실에다가 심었거든요.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열대 식물 심는 건데 그 식물들을 좀 많이 빼내고 대신에 거기에 독도 지역에서 자생하는 우리의 자생 식물,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우리 자생 식물도 많이 들어가 있고 동백, 동백도 우리나라가 자생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물들도 많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건물 자체는 우리 거 우리가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걸 우리 식물로 다시 바뀌면서 새로운 의미의 새 시대가 또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물도 궁금하신 자생식물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되게 좋은 공부거리도 되시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창덕궁으로 가보시면 궁궐이가 많아질 것이다 네네네. 말씀해 주셨고 궁궐에 궁궐이라고 네.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궁의 정원인데 이게 약간 네. 다른 곳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네. 오죽헌 이런 곳과는 또 다른 정원의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0: 사실 이제 궁궐이라 그러면 저희가 그 일반 주택 정원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하이엔드를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1: 그렇죠.
0: 이게 정원의 우리나라 정원의 하이엔드를 보신다고 보시면 돼서 특히 이제 창덕궁과 연결이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창덕궁이 사실 창덕궁 후원이 응봉산이라고 하는 그 산자락 밑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 후원 자체가요. 그래서 역시 창경궁도 그 응봉산의 밑자락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 그래서 보면 창덕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창경궁도 그렇고 우리나라 궁궐 정원을 볼 때 가장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연못이에요.
1: 연못.
0: 연못이 정말 많아요. 네. 근데 이 연못이 단순하게 그 연못을 파야지 예쁘게 만들어야지 해서 한 게 아닙니다. 네. 이게 높낮이가 산 자락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가 일어나서 궁궐이 네. 물에 잠길 위험이 있거든요. 네. 그 물에 잠길 수 있는 저지대마다 다 걸러가면서 연못이 만들어져서 기능성 연못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연못을 사람이 만든 건가요?
0: 네,
1: 그러면?
0: 사람이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다 만든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요 그래서 창덕궁에도 뭐 애련지라든가 모든 연못들이 순차적으로 물을 홍수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한 번씩 걸러주는데 이렇게 기능으로 만들었지만 예쁘게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예쁘게 만들면서 거기에 뭐 방구정이라든지 애련정이라든지 정자를 잘 만들었고요. 다만 창경궁에는 춘당지라는 게 지금 큰 연못, 작은 연못, 원래는 작은 연못이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연못으로 확대가 됐어요. 이거는 일제에 의해서 훼손이 된 흔적인데 아직 복원을 못한 상황인데요. 네. 이게 뭐였냐면 원래는 11개의 작은 논이 있었어요. 이 안에요.
1: 네.
0: 그 임금님이 직접 농사를 지었어요.
1: 오.
0: 백성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그 심정을 알아야 된다.
1: 오.
0: 농사의 기법을 알아야 된다 해서 이 11개의 논을 임금이 직접 농사 짓고 일했던 논을 다 터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연못을 만들어서 확장이 된 셈이라 이건 좀 저는 아쉽기도 하고 다시 논으로 복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저도 네. 집 근처에 논이 있거든요.
1: 예, 예.
0: 논이 어마어마한 물 저수지예요.
1: 네,
0: 논이
1: 그렇죠.
0: 홍수 대비용으로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논 뷰라는 얘기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네. 카페도 논 보는 뷰를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1: 근데 논이 네. 있으면 거기서 그 벼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0: 돼요.
1: 누군가가.
0: 누군가가 네. 지어야 됩니다.
1: 그러니까 그 지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0: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가 논을 볼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신기한 그것도 궁궐 안에서
1: 예.
0: 그리고 원래 있었었고 되게 좋은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사실 뭐 그거를 주말 농장처럼
0: 맞습니다.
1: 이렇게 분양을 한다.

0: 네.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1: 당연히 가능하죠.
0: 아, 가능할까요? 네. 아니 무슨 논농사를 주말 농장이냐 하면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저 무식한 얘기하네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너무나 이해를 해주시면
1: 아유, 가능합니다.
0: 좋겠습니다.
1: 논농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밭농사도 그렇고 사실 이제 어번 어그리컬처라고 그래서 네. 도시 안에서도 우리가 농업을 좀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게 저희 정원계의 이슈기도 해요. 네. 그래서 원래 그 창경궁에 있던 11개의 논을 굳이 연못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이유는 없어서 다시 논이 되면 저는 이거 좀 강력하게 주장하는 편이에요.
0: 네.
1: 논으로
0: 창경궁,
1: 바꿔달라.
0: 창경궁 관리자님들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논으로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말씀.
1: 가든 디자이너에.
0: 네. 지금 해주셨습니다. 과거 시험과도 또 연관이 좀 있었다.
1: 맞습니다.
0: 하던데.
1: 그 창덕궁도 그렇고요. 예. 창경궁도 그렇고 정조 때 특히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네. 아예 그 과거 시험을 지방으로부터 다 거쳐서 마지막 결승전이죠. 결승전을 치르는 장소를 이렇게 정원에서 시험을 치렀어요. 야. 그래서 애련지 앞에 있는 영화당이라는 네. 그 큰 어른 터에 네. 흑마당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쫙 펼쳐놓고 네. 뭐 거기서 시험 보고 그랬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원하고 시험하고도 관련성이 꽤나 있습니다.
0: 그런 데 가면 이제 저처럼 약간 약간 실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런 정원들이 눈에 안 들어오죠. 내가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시야가 급격하게 좁아지면서 아 이거 해야 되는데 꼭 거기서 실력 좋은 1등들은 그런
1: 맞습니다.
0: 것까지 다 느끼면서 더 큰 글을 쓰는 그런 결과를
1: 그게 영감을
0: 내리죠.
1: 받는 거예요. 네. 영감을 받아서 그 정원에서 영감을 받으면서 네. 대과 시험을 보라는 뜻이기도 한 거죠.
0: 참 우리나라 선조들이 좀 큰 분들이 많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1: 맞습니다.
0: 외국의 어떤 정원
1: 네.
0: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은
1: 네.
0: 인위적으로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만드는 정원인데 우리나라는
1: 자연을
0: 자연 안에
1: 그대로
0: 네.
1: 자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정원이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시는데 이런 거 포인트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1: 네.
0: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서울에 계신 분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번 주말에 또 창경궁 말씀
1: 네.
0: 많이 해주셨으니까 옆에 있는 창덕궁도
1: 외국인들 네. 많이 오더라고요.
0: 아 진짜 그렇죠.
1: 너무 많아요.
0: 아 저기 시내에 가면은
1: 진짜 깜짝 놀랄
0: 진짜 깜짝 놀라더라고요.
1: 네.
0: 맨날 저는 뭐 여의도랑 집이랑 왔다 갔다만 하는데 약속 같은 거 있어가지고 종로나 이런 데 나가보면
1: 저
0: 정말.
1: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네.
1: 3분의 2가 제가 삼성 코엑스에 네. 프로젝트 꽃밭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0: 네,
1: 손 안에다
0: 네,
1: 넣는 건데요. 제 3분의 2 이상이 외국인이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정말 네 깜짝 놀랐지만
1: 대단합니다.
0: 혹시나 누가 물어보면 외국인들이
1: 요즘 창경궁 네. 창경궁 가봐라.
0: 네, 네. 그런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든 디자이너 오경화 대표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주말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죠. 네, 술과 함께 떠나는 인문학 여행 주말 나들이 시간입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 앤 소믈리에 학과의 명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0: 어서 오십시오.
3: 네.
0: 네. 2주가 지났네요.
3: 아우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0: 5월이 됐습니다.
3: 5월입니다. 가정의 네. 달.
0: 네.
3: 이게 5월 지나고 6월 지나면
0: 네.
3: 2026년도
0: 네.
3: 반이 지나간 겁니다.
0: 빠르네요.
3: 정말 빠릅니다.
0: 빠르게 지나가니까 저희도 오늘 빠르게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실까요? 오늘
3: 네.
0: 어떤 얘기 하실 겁니까?
3: 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그 와인의 신 디오니소스가 얘기했는데
0: 예.
3: 지난달에 굉장히 좀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났어요. 세계 자산가들 사이에서
0: 예, 예.
3: 엄청나게 핫 이슈가 된 와인이 하나 있는데
0: 예.
3: 이 와인이 가격을 경신했습니다.
0: 아, 네. 제일 비싼 와인이 낙찰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3: 네, 이게 뭐냐면은 프랑스 부르고냐 로마네 꽁띠인데
0: 로마네 꽁띠 저도 네. 그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3: 그렇죠. 이게 전에 한 7억 원 정도였는데
0: 네.
3: 12억 원 정도에 낙찰이 된 거예요.
0: 12억 원에
3: 네.
0: 그럼 근데 이게 로마네 꽁띠라는 게 브랜드잖아요.
3: 네.
0: 그러면 여러 병이 있을 것 같은데
3: 네.
0: 그럼 7억이던 게 12억이 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게 갑자기 12억이 된 거예요?
3: 아, 1945 빈티지. 그러니까 1945년도에 나온 로마네 꽁띠 1945 빈티지가 네. 그 제품이 똑같은 것이 네. 뭐 한 7억 정도 12억으로
0: 아니 근데
3: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된 거죠.
0: 이게 예, 근데 말이 됩니까?
3: 네,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죠. 와인 한 병에 12억 원. 12억, 예. 네, 말이 안 되는데 네. 근데 또 말이 되는 맥락과 서사가 있습니다.
0: 아.
3: 이게 결국은 낙찰이 된 거잖아요.
0: 예, 예.
3: 대체 이걸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0: 네.
3: 그리고 와인에 대한 어떤 존재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네. 그 얘기를 오늘 한번 쭉 한번 풀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0: 좋습니다. 뭐 일단 와인이 기본적으로 조금 비싼 술이긴 한데
3: 네, 네, 네.
0: 왜 일단 와인이 좀 비싼지부터 좀 얘기를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3: 이게 뭐 다들 기독교에서
0: 네.
3: 뭐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든지
0: 네.
3: 성물로 본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0: 네.
3: 그냥 농업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0: 네.
3: 실은 포도나 이런 네. 것들은 그 쌀이나 보리에 비해서 저장성이 안 좋습니다.
0: 아, 포도가.
3: 예. 그러니까 포도는 보통 수확을 하면 일주일 안에 웬만하면 더 먹어야 돼요. 근데 쌀이나 보리 같은 경우 저장을 할 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0: 그렇죠.
3: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처분하지 않으면은 이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와인을 만들어야 됐어요.
0: 아.
3: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 곳에 쉽게 자랄 수 있는 작물이 아니에요.
0: 네.
3: 그러다 보니까 저장성이 안 좋고 저장성이 안 좋다 보니까 희소성이 높아지고 이 희소성이 높아지는 걸로 인해서 만든 술이 더 비쌀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0: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좀 비싼 데다가 여기에 뭔가 약간 스토리가 입혀졌다.
3: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수많은 고대 국가들에서
0: 네.
3: 이 와인을 굉장히 신성시하게 여겼고요.
0: 네.
3: 그 문화가 유럽으로 이어진 것이 지금의 와인 문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이나 이 모든 곳에서 결국은
0: 네.
3: 신과 소통하는 매개체.
0: 아.
3: 그러니까 제사에 올리는 대표적인 술이 이 와인이었다는 거죠.
0: 와인이었다. 기독교도 그랬기 때문에 이어진 걸까요?
3: 이어진 거라고 인류학자들은 또 보고 있어요.
0: 네. 예. 그러면 이제 뭐 수도원 이런 데서도 와인을 많이 이렇게 만들고 그랬겠네요.
3: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성찬식 네. 때 1년에 몇 번만 그 와인을 마시는 문화가 있지만
0: 네.
3: 실은 개신교가 없었을 때
0: 네.
3: 그 특히 서유럽에서는 다 카톨릭이었잖아요.
0: 예.
3: 그때는 무조건 매주 마시는 거고
0: 매주 와인을
3: 예, 매주 와인을 마시는 걸 통해서 그걸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0: 네.
3: 예,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매번 상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예전에는
0: 예.
3: 예배가 다 라틴어였어요.
0: 그렇겠죠.
3: 예, 라틴어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0: 예.
3: 그냥 라틴어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결국 눈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0: 예.
3: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거를 내가 마신다라는
0: 네.
3: 이런 맥락이 네. 굉장히 또 중요했던 거죠. 예배에 있어서는.
0: 저희가 종교 방송은 아니고
3: 아,
0: 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3: 아, 네, 네. 맞습니다.
0: 수도원 예.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것이다.
3: 그래서 수도원에서 와인을 생산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어느 수도원에서 만드느냐가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0: 그렇겠네요.
3: 그러니까 힘이 세고
0: 네.
3: 그리고 신앙적으로 훌륭한
0: 네.
3: 이런 수도사나 수도원에서 만드느냐가
0: 네.
3: 이 당시의 명품 와인과 명품 와인이 아닌 것을 나누는 또 중요한 또 기준 중에 하나였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이 로마네 꽁띠가 만들어진 곳이 또 수도원이겠네요.
3: 맞습니다. 그 유래가 수도원이고요.
0: 네.
3: 재밌는 것이 이 부르고뉴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0: 부르고뉴.
3: 예, 부르고뉴의 네. 마코네라는 곳에서 시작하게 된
0: 프랑스죠.
3: 맞습니다.
0: 네.
3: 예, 클리니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0: 네.
3: 여기서 근데 또 뭘 시작하느냐?
0: 네.
3: 수도원 운동이라는 걸 시작을 해요.
0: 수도원 운동.
3: 수도원 운동.
0: 네.
3: 근데 수도원 운동이 뭐냐?
0: 네.
3: 당시에 초기 그 중세 시대에는 대주교라든지
0: 네.
3: 또는 사도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왕이나 그 제후가 정했어요.
0: 예. 왕권이 더 셌다.
3: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열심히 포교 활동하고 필사해서 성경을 널리 알려야 되는 이런 수도사라든지
0: 네.
3: 또는 성직자들이
0: 네.
3: 그 제후나 왕과의 소통, 즉 그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한 정치적 활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0: 아, 예, 예.
3: 우리는 예.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0: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3: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자립하라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와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시작이 어디냐?
0: 예.
3: 로마네 꽁띠가 태어난 부르고뉴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0: 아, 부르고뉴가 그런 배경이 있다.
3: 맞아요. 결과적으로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거는
0: 네.
3: 독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그리고 왕이나 제후에 기대지 않는 그리고 절벽 끝에서 내가 최고의 와인을 만들겠다는 이 집념이 네. 지금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0: 네. 근데 이게 그 수도원 부르고뉴에서 만든 로마네 꽁띠가 유명해진 이유는 더 있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3: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 생비방이라는 수도원에서 이걸 만들게 되는데
0: 네.
3: 이게 이 생비방이라는 이 수도원 자체가 본이라는 마을을 굉장히 와인을 활성화시키고
0: 네.
3: 이 가운데서 점점 유명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0: 네.
3: 이 포도밭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누가 싸우게 되냐? 루이 15세와 꽁띠 백작이라는 인물이
0: 네.
3: 이 포도밭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하게 돼요.
0: 왕이랑 백작이랑 싸웠다고요?
3: 네, 맞아요.
0: 네.
3: 네. 그런데 결국은 꽁띠 백작이 가져가게 됩니다.
0: 백작이 이겼다고요?
3: 백작이 이겨요.
0: 오, 네. 예.
3: 그러면서 예. 여기 옛날에 로마가 만들었던 밭이었기 때문에
0: 네.
3: 로마네.
0: 아.
3: 그리고 꽁띠 백작이 가져가는 로마네 꽁띠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0: 아, 그렇군요. 그럼 백작이 이겼다.
3: 네.
0: 그런데 또 서사가 더 입혀졌을 수 있겠네요.
3: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또 뭐냐. 이게 루이 14세 시대에
0: 네.
3: 이 부르고뉴가 그 절대왕정 시대의 메인으로 떠오른
0: 네.
3: 그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0: 뭡니까?
3: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0: 네.
3: 절대왕정 루이 13세, 14세 시대의 최고의 와인은
0: 네.
3: 실은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나오는 샴페인이었어요.
0: 오, 예.
3: 예. 다만 이 샴페인이 당시처럼 그 발포성 거품이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스틸 와인. 그래서 이 거품이 없는 일반적인 약간 로제 빛깔 나는 약간 옅은 레드 와인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0: 네.
3: 이게 왜 샴페인이 프랑스 궁중의 와인이었느냐. 이 샹파뉴 지방에 있는 랭스 대성당이라는 이 성당에서 대대로 프랑스 왕들이 대관식을 올리기 때문이에요.
0: 그러니까
3: 대관식을 올리니까 축제.
0: 네.
3: 기쁨의 상징 그리고 왕의 상징이 되잖아요.
0: 네.
3: 그런데 루이 14세 시대에
0: 네.
3: 이 파공이라는 루이 14세 주치의가 있는데 부르고뉴 와인이 몸에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0: 원래는 샴페인이 더 유명했는데
3: 맞아요.
0: 아 주치의가
3: 네.
0: 이게 더 좋다.
3: 네 맞습니다.
0: 아.
3: 그러면서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0: 아 그렇군요.
3: 네. 그래서 그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귀족들 사이에서 부르고뉴 와인 부르고뉴 와인 이 맥락이 훨씬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니까 그 뒤에 루이 15세와 이 꽁띠 백작 사이에 경쟁이 네. 또 일어나기도 한 것이죠.
0: 아 그렇군요. 근데 말씀을 많이 들어보니까 이제 부르고뉴 지방에서 나온 로마네 꽁띠가 그래서 약간 유명해지긴 한 것 같은데 이게 12억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3: 아 그렇죠. 그래도 말도 안 되는
0: 네.
3: 가격이긴 한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프랑스의 부르고뉴 말고 또 대표적인 와인 산지가 또 하나 있죠.
0: 샹파뉴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3: 샹파뉴 또 하나 보르도.
0: 아 보르도
3: 네,
0: 와인인데
3: 보르도 와인 많이 들어보셨죠? 이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0: 네.
3: 그 와인의 등급을 매길 때 어떻게 등급을 매기느냐
0: 네.
3: 주로 와이너리의 등급을 매겨요. 자 근데 부르고뉴는 옛날부터
0: 네.
3: 수도사들이
0: 네.
3: 여기서 경작을 해오다 보니까 땅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0: 네.
3: 그래서 부르고뉴에는 최고 등급을 어디에 주냐 땅에 줘요.
0: 아 땅에 네. 준다.
3: 땅에 줍니다. 네. 근데 그 땅을
0: 네.
3: 예를 들어서 넓히거나
0: 네.
3: 할 수도 있잖아요.
0: 네.
3: 근데 이것이 법적으로 거의 어려워요. 왜 어렵냐? 2000년 동안 A 수도사가 읽었던 거예요. A 수도원이. 그러면은 바로 옆에 있는 그 밭은 성질이 완전 다릅니다. 왜냐면은 어떤 수도사는 여기는 자갈이 많은 게 좋아. 자갈을 많이 넣어놨고 옆에는 우리는 모래가 많은 게 좋아. 모래 많이 넣었는데 이거를 섞어놓은 순간 형질이 바뀌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포도밭을 넓히지 못하는 거예요. 자, 포도밭을 넓히지 못한다는 뜻은 뭐냐?
0: 희소성이 있다.
3: 물량을 늘리지 못하는 거예요.
0: 네.
3: 기본적으로는 보통 한 5,000병, 6,000병 정도가 나옵니다. 1,800헥타르밖에 없어요. 땅이. 그러다 보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부자는 많아지는데 수량은 늘 그대로인.
0: 근데 그럼 빈티지
3: 네.
0: 1945 그게 더 비싼 이유가 뭡니까?
3: 이게 또 여기에 서사가 또 하나 낍니다.
0: 네.
3: 일반적인 로마네 꽁띠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7천만 원 요 정도 사이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0: 네.
3: 자, 근데 이거는 왜 12억 원이나 하냐.
0: 네.
3: 여러 가지 서사가 있는데 일단은 프랑스에서 나오는 포도나무의 대부분은 토종 프랑스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0: 아, 프랑스 토종이 아니다?
3: 네, 이게 병충해에 약하다 보니까
0: 네.
3: 북미에서 온 포도 뿌리와 접합을 합니다.
0: 아, 접목.
3: 그러다 보니까 뿌리는 미국이고 그 줄기나 위에 부분이 프랑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프랑스 포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0: 네.
3: 근데 1945년도에
0: 네.
3: 마지막 프랑스 토종 포도나무로 만든 와인이 아. 로마네 꽁띠 1945입니다.
0: 아, 마지막 프랑스산 포도나무로
3: 맞아요.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경작을 완전 새로 하다 보니까 네. 수량도 몇백 병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0: 아,
3: 보통들 몇천 명 나오는데 네. 여기에 1945년도가 프랑스 입장에서는 나치를 물리치냅니다.
0: 그렇군요.
3: 나치를 물리치고 그거를 극복해서 승리해. 네. 요 이미지가 또 남아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그렇게 서사가 입혀져서 한 12억 원까지 갔다. 근데 이게 그때 만들어진 술이 아직도 먹을 수가 있습니까?
3: 제가 보기에는 네. 먹을 수는 있습니다.
0: 먹을 수는 있다.
3: 네, 먹을 수는 있는데
0: 물론 12억 원을 이렇게 병 따기는 진짜 어려울 것 같긴 한데.
3: 근데 마셔본 사람이 없어요.
0: 그렇겠죠.
3: 네, 마셔본 사람이 없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마시기 위해서 내가 사기보다는 서사와 그 스토리 그리고
0: 투자 개념이네요. 투자 개념.
3: 뭐 투자 개념이라고 네. 볼 수 있죠.
0: 미술품 네. 사듯이.
3: 맞아요. 네. 네. 그러면서 특히 우리가 왜 비트코인 같은 경우들도 네네. 보면은 이게 그 채굴하는 수량이 한정돼 있잖아요.
0: 그렇죠.
3: 그 맥락이 있는 거예요. 로마네 꽁띠에
0: 네. 네.
3: 늘 나오는 그 수량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 얘는 사도면은 다시 또 오를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수집가들 사이에 그런 인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0: 네. 네. 1945년산 로마네 꽁띠가 왜 왜 12억 원이라는 금액에 낙찰이 됐나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는 뭐 얘기 들으니까 제가 원래 소주만 좋아하는데 오늘 와인을 네, 집에 가서 싼 거라도 하나 싸서 한번 마셔봐야겠다. 뭐
3: 저는 만 원짜리면 충분합니다.
0: 아, 만 원짜리 괜찮은데.
3: 만 원짜리 칠레 와인, 아, 훌륭합니다.
0: 아, 예.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한번 네. 먹어보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 앤 소믈리에 학과 명욱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올바른 건강정보와 상식을 채우는 내 몸 살리는 건강이야기 시간입니다. 최근에 출산율이 조금 반등했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산부인과 그중에서도 산과와 출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신동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산부인과가 산과와 부인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약간 부끄러웠긴 네. 한데 네. 오늘은 산과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해볼까 하는데 근데 그걸 굳이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4: 네. 산과는 이제 임신과 출산, 그러니까 아이의 탄생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다루는 분과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부인과는 이제 임신 이외에 여성만이 가진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산부인과라고 불러서 이 두 개를 합쳐놓은 이유는 이 두 분야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0: 아. 근데 요즘에는 다들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이렇게 애를 낳잖아요. 네. 옛날에 이렇게 쪼그려서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벽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왜 그렇게 누워서만 그렇게 합니까? 출산을?
4: 사실 뭐 의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쪼그려 앉아서 하는 게 중력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네. 걸 직립분만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골반도 더 잘 벌어지고 네. 산모도 힘을 쓰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0: 네.
4: 그래서 실제로 인류 역사의 90% 이상은 그렇게 아기를 낳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누워서 낳는 자세가 보편화된 거는 한 3,400년 전부터라고 하는데 여기에 재미있는 설이 하나 있습니다.
0: 네.
4: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더 자세히 보고 싶어해서 산모를 눕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또 의학적으로도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안전과 처치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네, 출산 중에 생길 수 있는 돌발 상황이나 대량 출혈 사태 이런 것들을 빠르게 대응하고 또 태아가 나오면 바로 심박수를 체크한다거나 그럼 뭐 나오기 전부터 모니터링하기에도 누워 있는 자세가 의사에게는 더 적합하기 때문이죠. 또 요즘에는 또 자연주의 분만이라고 해서 다시 산모가 편한 자세를 취하는 그런 방법도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0: 수중 분만 이런 것도 하시고 네. 이제 출산의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면 총 한 40주라고 이렇게 봤을 때 애가 팔다리하고 이런 게 다 생기는 건 언제쯤입니까?
4: 일단은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이제 심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네. 5주 차에서 6주 차에 이제 산부인과 가시면
0: 네.
4: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0: 네.
4: 태아의 쿵쾅쿵쾅 거리는 그 심장 소리. 그때가 제일 어떻게 보면 경이로운 순간인 것 같고요.
0: 그렇죠.
4: 임신 8주 차가 되면은 이제 원래 꼬리가 있는데 꼬리가 이제 사라지면서
0: 아 그래서 우리 꼬리뼈가 있는 거군요.
4: 그렇죠. 어. 네 이제 태아라고 불리게 되고요. 한 12주가 되면 네. 이때 뇌와 장기 팔다리가 이제 다 생깁니다. 이 시기에 겨우 5세

0: 5cm에서 6cm 정도 굉장히 작은데
1: 네.
0: 사실상 인간으로서 필요한 장기를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는 그걸 키워가고 정교하게 다듬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한 16주 되면 이제 성별도 어느 정도 판별이 가능하고 암암리에 이제 네. 공주 옷이 잘 어울리겠네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0: 네.
1: 물론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만은 아무튼 입덧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중간에 저희 아내가 입덧을 진짜 엄청 심하게 했거든요. 근데 입덧 이거 왜 하는 겁니까?
0: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네. 흥미로운 가설이 하나 있어요.
1: 네.
0: 입덧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태아의 장기가 형성되는 임신 초기에는 아주 미세한 독소도 이제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모의 후각과 미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상한 음식이나 자극적인 향 이런 걸로부터 태아를 지켜낸다라는 설이고요. 물론 주된 원인은 있는데 그게 임신 후에 급격히 분비되는 HCG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1: 네.
0: 이 호르몬이 뇌 중추를 자극해서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건데요. 보통 12주나 16주 정도가 되면 이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서 입덧도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근데 가끔 이제 물조차 못 마실 정도로 심한 임신 오조증처럼 그런 게 있는데 산모와 아기가 모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입덧을 무조건 참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입덧 약이나 수액 치료 같은 걸 좀 받아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1: 요즘엔 약도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0: 맞아요.
1: 저희 아내가 되게 억울해하던데. 근데 이게 또 먹덧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런 거예요?
0: 뭐 되게 다양하게 네. 있는데 입덧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1: 아예 분들 없는
0: 계시고.
1: 분들도.
0: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을 하거나 구토를 하는 걸 냄새덧. 뭐 식욕이 왕성해지고 안 먹으면 오히려 구역질을 하는 게 먹덧. 뭐 이런 식으로 나누시더라고요. 물론 네.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여 산모님들 참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의학이 많이 발전을 해갖고 애가 태아일 때도 뭔가 여러 가지 검사도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게 많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어떤 검사들을 주로 합니까?
0: 아, 최근에는 이제 비침습적인 거를 많이 하는데요.
1: 비침습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0: 그러니까 침습적이라는 건 이제 뭔가 찔러가지고 뭐 양수를 채취를 한다거나 그 부분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세포를 보는 거를 침습적이라고 본다면
1: 네.
0: 이제는 비침습적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니프티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데
1: 네.
0: 엄마의 혈액을 채취를 해가지고 네. 거기에 섞여 있는 태아의 DNA를 추출해가지고 분석을
1: 그렇군요.
0: 하는 거죠. 그러면 임신 10주만 돼도 피 한 방울로 이제 다운 증후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1: 네.
0: 주요 유전 질환을 99% 이상의 정확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요즘에 또 정밀 초음파 기술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뭐 태아의 심장 움직임, 판막 움직임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손가락 마디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발전이 되어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단순한 기형 유무를 넘어서 성장 속도랑 뭐 자궁 내 환경 데이터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전문적인 케어가 가능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검사들을 이제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무서워서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
1: 네.
0: 이런 것들이 뭐 겁을 주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돕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준비를 돕기 위한 과정이다. 예. 마지막에는 이제 분만을 해야 되는데 자연 분만이냐 제왕절개냐 이거 또 어느 게 더 좋은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분분한데 어떻습니까?
0: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정답은 없다. 상황에 따른 최선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연분만은 진통은 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회복이 빠르고요. 그리고 아기가 그 산도를 통과하면서 아기가 몸에 유익한 미생물을 물려받는 그걸 미생물 샤워라고 하는데 그런 장점이 있고요.
1: 네.
0: 반면에 이제 제왕절개는 진통의 공포는 좀 덜하겠지만 수술 후 또 산모가 회복하는 시간도 좀 길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자연분만이 최고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는 뭐 산모의 골반 상태나 태아의 위치 고령 산모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제왕절개를 많이 하시는 것도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1: 네.
0: 사실 어떤 게 어떻게 나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엄마와 아기가 안전하게 만나느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만법을 가지고 뭐 죄책감을 가지신다거나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분만 얘기하니까 저는 이 생각이 나는데 무통 주사를 저희 아내가 맞았을 때 갑자기 막 비명을 막 지르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 잠깐 들어오래. 그래서 들어갔더니
0: 네.
1: 무통 주사를 맞았대요. 그런데 이 무통 주사가 혹시나 이게 주사니까 태아에게 뭐 좀 안 좋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0: 아, 네. 그거는 좀 대표적인 오해인 것 같아요.
1: 오해다.
0: 네. 정확히는 경막에 마취라는 걸 하는 건데
1: 네.
0: 척추 신경관 바깥쪽에 약물을 투여해서

0: 통증만 딱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뭐 태아에게 전달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0: 오히려 이제 산모가 너무 힘들고 막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그 호르몬이 아기에게 가는 혈류를 방해한다거나 그럴 수도
1: 스트레스
0: 있기 때문에
1: 그럴 수 있다.
0: 차라리 무통 주사를 하시면 이제 산모가 좀 평온하게 안전하게 분만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의학적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저는 또 기억나는 게 제가 이렇게 탯줄을 잘랐거든요. 아기 탯줄을 제가 한 번만에 잘랐습니다. 약간 그 약간 곱창 뭐 자르는 것처럼 곱창 아시는군요. 근데 딱 잘랐는데 이런 캥거루 케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기에게 어떤 좋은 영향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확실히?
0: 그렇죠. 네네. 굉장히 좋은 걸 하셨는데 이제 원래 이게 아기라는 존재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다가 완벽한 요새 같은 거죠. 거기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낯선 세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빠나 엄마가 이제 그런 살결, 이렇게 부드러운 살결 체온을 이렇게 느껴주시게끔 해주는 게 안정도 되고요. 그리고 면역력에도 엄청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빠가 이제 탯줄을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엄마만 이제 키운 게 아니라 아빠도 같이 한다. 방관자가 아니라 공동 양육자로서의 첫 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요즘엔 분만실은 그렇게 같이 들어와서 하시는 게 아기가 태어나는 장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가족이라는 팀이 하나가 된다. 그런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산후조리잖아요. 산후조리 할 때 이제 찬물 손에 닿지 말라 뭐 해라 많은데 그 뭐 이유가 원래 있는 겁니까?
0: 아, 네. 뭐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풍든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이유가 어느 정도는 이제 맞는 이유가 있기는 한데 이제 뭐 임신 중에는 관절 느슨하게 하는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1: 네.
0: 이 호르몬이 이제 출산 직후에 급격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뭐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1: 네.
0: 아, 그리고 이제 서양인과 동양인이 좀 차이가 또 있어요.
1: 그러니까요. 미국에서는 뭐 샤워하고 그런다면서요. 애 낳고.
0: 네. 맞아요. 서양인들은 좀 뭐 어떻게 보면 강인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1: 네.
0: 그게 좀 골반 자체가 좀 구조가 많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양 여성들은 골반이 앞뒤로 긴 경우가 많고요. 동양인들은 조금 좌우로 넓고 앞뒤 폭이 좀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기가 나올 때 그 골반이 엄청 늘어나게 되는데 그럴 때 주변 인대나 그런 물리적 손상이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서양인보다 더 크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아픔과 안 좋은 게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산후조리를 꼭 잘해주시면
1: 산후조리 좀 좋겠습니다. 잘해주시라.
0: 네. 네.
1: 저희 애 둘 낳은 저희 아내도 늘 주위에 이제 누가 애를 가지면 산후조리 꼭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난자 동결이라는 것도 또 있다면서요. 요즘 약간 네네네. 출산 이런 게 좀 늦어지면서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0: 요즘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많이 하신다.
0: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애 주기 관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성의 난소의 나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정직합니다. 그래서 1년 이렇게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35세가 넘어가면은
1: 만 35세인 거죠?
0: 네. 만 35세가 넘어가면은 그 난자의 양이나 질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좀 가장 건강할 때 30대 초반이나 이럴 때 좀 얼려두면 미래의 나를 위한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그 기술이 너무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얼려준 다음에 10년 뒤에 해동해도 임신 성공률이 신선한 난자와 비교했을 때 전혀 차이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요. 요새는 정부 지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아이 계획이 없더라도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말씀 들으면서 20대 초반에 하면 어떤가 생각했는데 어차피 그러면 10년 후에 30대 초반이면 그냥 임신을 해도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한
0: 네네.
1: 30대 초반쯤 네네. 20대 후반쯤 이때 하시면 좋겠다는
0: 네네.
1: 생각이 드네요.
0: 예.
1: 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최근에 또 출산율이 조금 올랐다고 하니까 기분 좋은 마음에 이런 코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원 원장님과 함께 산과와 출산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우리 김진현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요. 저는 금요일에 또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라고 합니다.
1: 5월은 나뭇가지에 파릇파릇 돋아난 새잎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지요. 이때 나무의 새잎은 색깔이 여리고 약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 데 반해 여름철 나뭇잎은 색깔이 상당히 진하고 시원함을 느끼게 해줘서 서로 다른 느낌이 듭니다. 나뭇잎의 색깔을 말할 때 보통 초록색이나 녹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특별히 실록의 색깔을 말할 때는 연두색이나 연녹색이라고 표현하죠. 그렇다면 연녹색을 표기할 때 연자 뒤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녹자를 쓸까요? 아니면 리을로 시작하는 록자를 쓸까요? 이때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녹자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연녹색이라는 말을 연록과 색이라는 말이 합해진 것으로 생각해서 록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녹색은 녹색이라는 말 앞에 옅은 또는 엷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 연이 붙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나뭇잎 색깔인 어두운 녹색을 뜻하는 한자어는 암녹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도 역시 어두운의 뜻을 갖는 암자 뒤에 녹색이 온 것이므로 암녹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서풍을 따라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현재 수도권과 충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충청과 전북은 오전에, 강원 영서는 오후부터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화창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의 하늘빛도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한낮에는 평년 이맘때처럼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3.1도, 광주 11.4도, 대구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2도, 춘천과 대전, 광주 23도, 대구 26도까지 올라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일부 서울과 충청 내륙, 전북 북동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비가 시작돼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은 해소되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내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까지 내려가는 등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3.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현지 시각 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전날 밤 파키스탄에 협상안 전문을 전달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 과제는 전쟁 종식과 지속적인 평화라고 강조했다고 IRNA는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일 이란 측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해온 새로운 협상안에 대해 그들은 합의를 원하지만 나는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다만 이란 측의 제안에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웠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여전히 분열돼 있어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현지 시각 1일 이란의 석유 제품을 수입하는 창구로 지목된 중국 기업과 개인 등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중국 산둥성에 있는 칭다오 하이의 석유 터미널과 회사 대표, 그리고 홍콩 및 제3국의 선적을 두고 이란 석유 제품을 실어 나르는 그림자 선단 선박 운영 회사들입니다. 국무부는 또 이란 석유 제품 운송에 관여한 영국, 파나마, 홍콩 선적의 선박과 선박 관리 회사도 제재했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란과의 전쟁을 당장 끝내야 한다는 의견과 다시 싸우더라도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 방송이 현지 시각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불리한 결과가 되더라도 이란과 종전 합의를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8%, 군사행동 재개를 감수하더라도 이란에 더 나은 합의를 압박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6%로 나타났습니다.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것은 실수였다는 응답은 61%로 옳은 결정이었다는 응답 36%보다 많았습니다. 어제 오후 9시 50분쯤 경북 상주시 내서면 서산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화선아들목 인근 지점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또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사고 여파로 도로 통행이 1시간 10분가량 통제됐다가 밤 11시부터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대구 달성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어제 이와 함께 인천 연수갑 박종진, 인천 계양을 심황섭, 광주 광산을 안태욱, 울산 남구갑 김태규, 경기 하남갑 이용, 제주 서귀포 고기철 후보를 단수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부산 북갑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영풍 전 KBS 기자 간 양자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지역구는 공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연휴 둘째 날 대전과 경북을 찾아갑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아이조아 대축제 현장을 방문합니다. 오후에는 경북 포항시로 이동해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이후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정 대표는 이번 주말 부산과 경남 등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험지 공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상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충분한 설명 없이 과도한 요구로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서울과 충청,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3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일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철규였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어제 노동절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 주요 국도 연휴 첫날 아침부터 정체 현상이 있었고 전국의 산, 유원지, 놀이동산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또 공항에는 해외로 여행 나가는 분들, 또 우리나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양방향으로 북적였다고 하죠. 날도 좋아서 어디론가 참 떠나기 좋은 5월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곳 찾아 즐기시면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는 대규모 인파

0: 차가 운집해서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행사가 중단되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관악산에서는 등산객이 몰리면서 과천시와 안양시가 경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언제나 안전이 먼저입니다.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토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생활 뉴스 브리핑 이연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이연경 씨께서 청년 지원 정책 같은 걸 많이 소개해 주시고 있는데
1: 예.
0: 오늘도 뭐 가져오셨네요.
1: 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0: 네.
1: 취업 지원도 해주고 생계안정을 동시에 좀 도움을 주자 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2021년에 도입된 제도인데 그중에서 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구직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생활비를 대신 내주는데 60만 원씩 6개월 360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조건이 있었던 게 2년 안에 100일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한 번도 취업을 못 해본 친구들도 이 도움이 굉장히 절실할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해서 취업 경험이 전혀 없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좀 있어요. 우선은 대상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고요.
0: 네.
1: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3년을 최대 가산해 주니까 최대로 하면 만 37세까지 가능합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 되니까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307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이게 선착순이어서 3만 명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1대1 전담 상담사 밀착 관리도 이어지고요. 직업훈련이나 면접 컨설팅 같은 맞춤형 취업 지원 그리고 취업 후에 장기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 성공 수당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4월 27일부터 신청은 시작이 됐고 고용24 홈페이지가 있어요.
0: 고용24? 24.
1: 아. 예, 거기 들어가면 취업 준비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0: 예,
1: 그걸
0: 예.
1: 누르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0: 예. 멧돼지가 이제 서울에까지 지금 자주 나온다고 하고
1: 예.
0: 뭐 이화여대 쪽에도 막 내려왔다고 막 하는 그것도 봤는데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1: 그러니까 도심이 자꾸 확장이 돼서 산 쪽으로 가까워지니까
0: 예.
1: 산에서 멧돼지가 출몰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27일에 마포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멧돼지가 나타나서 소방대원 4명이 포획하는 일들도 있었고 말씀하신 이화여대 캠퍼스에 멧돼지 발견 신고가 이어져서 학교에서 경보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출몰 횟수가 굉장히 잦습니다. 서울에서 멧돼지 때문에 소방이 출동한 사례가 2024년에 589건이었는데요. 이게 2022년에 비하면 55.4%나 증가했고 벌써 올해만 해도 300건 가까이 소방이 서울에서만 멧돼지 때문에 출몰을 했습니다.
0: 그 서울에 출동했습니다. 지금 여행 가려고 아침에 지하주차장 내려갔는데 거기 멧돼지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1: 예, 지금 개나 고양이 때문에 소방이 출동한 거 다음으로 멧돼지 때문에 출동하는 일이 잦습니다. 실제로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로구가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강북 지역이 산이 좀 가깝잖아요. 큰 산이.
0: 예.
1: 그래서 강북 지역 출몰이 많은데 종로구, 은평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의 순입니다. 북악산과 북한산 등의 가까운 지역에 출몰이 잦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멧돼지가 한 번에 새끼를 5마리에서 8마리까지 낳는데요. 그러니까 번식력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행 당시에 사냥을 해서 멧돼지 개체수가 줄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회복이 되면서 멧돼지가 많이 그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성체 같은 경우는 100kg이 넘고요. 돌진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들이받으면 외상을 크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주쳤다면 산에 가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처에서 마주쳤다면
0: 네.
1: 등을 보이거나 갑자기 뛰지 말고
0: 도망가지 말고
1: 도망가지 말고 주시를 하면서 천천히 뒷걸음으로 자리를 피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높은 곳으로 네. 피신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0: 112나 119로 신고하고.
1: 신고하시고.
0: 예. 알겠습니다. 뭐 하지 마시고 그냥 눈 보면서 서서 뒷걸음질로 예. 피하셔야 된다. 자, 요즘 증시가 꽤 괜찮습니다. 계속 좀 좋고 있는데 사기가 많이 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주식시장이 널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그럼 나는 어떻게

0: 좋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1: 주식시장이 좋다고 하는데 누군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못하고 있어. 해봐야 되는데 언제 들어가야 되지 자신은 없고 또 네. 네, 불안하기도 하고.
0: 그러니까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속기가 쉬운 거죠. 지금 네. 같은 시기가. 최근에 그 이 SNS 채널에 전화번호를 남기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영상을 올려놓고 밑에다가 궁금하시면 전화번호 남기세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남기면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주식 정보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남기라고 해서 한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남겼더니 SNS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는 모 투자회사의 팀장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상장이 아직 안 됐는데 상장될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을 한 겁니다. 시험 삼아서 이분이 2만 5천 원을 보냈대요. 소액이잖아요. 네. 잃어버려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시험 삼아 보냈는데 실제로 비상장 주식을 넘겨받았고 이게 상장이 돼서 매도하고 수익을 조금 본 거예요.
1: 그럼 혹하죠.
0: 그러면 이제 좀 신뢰를 쌓이게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다시 연락을 와서 목돈을 넣으라고 권유를 했는데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수료 천 원만 내면 당일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방법에 속아서 결국 세 번에 걸쳐서 6,800여만 원을 입금을 했고 그 이후에 이 사람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투자사를 사칭해서 이 사람이 접근을 했는데 허위로 만든 홈페이지도 있었어요.
1: 네.
0: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 사진까지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명칭을 도용한 투자사는 막 그 이후로 계속 전화가 오니까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주식시장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 범죄가 벌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범행이 이용된 계좌번호와 명의자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상장 예정 주식이다.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시고 접근을 차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예. 가전제품 살 때 가격 중요하죠.
0: 네.
1: 예. 요즘엔 또 에너지 효율 등급 이거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0: 네.
1: 이거 중요하고 1등급 받을 때 환급 받을 수도 있어요.
0: 맞습니다. 네. 고효율 제품을 쓰시면 연간으로 전기요금 한 5만 원 정도는 절약을 하실 수 있는데 가전제품 저는 지금 쓴 냉장고 20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쓰시니까 사실 이게 금액이 처음엔 적어도 쌓이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은 구매 금액의 10%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비싸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부담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업계에서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센서를 달아서 20초마다 사람 수와 위치를 파악하는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세탁기나 건조기 같은 경우는 그 습기 감지 센서나 액화열 교환기 등을 적용해서 건조 시간도 줄여주고 그다음에 전력 사용량도 줄여주는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가전제품만 에너지 효율 등급 가전제품이 있는 줄 아는데 타이어도 있다고 해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있어요. 타이어에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이게 연비 차이가 좀 납니다. 1등급 타이어는 4등급보다 연비가 9.2% 개선이 됐고 2등급은 6.2% 3등급도 3.3%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평균 교환 주기가 6만 킬로미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고효율 타이어면 유류비를 최대 70만 원까지 아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1: 네. 저가 항공 항공편이 갑자기 취소되는 일이 있다고요?
0: 네. 저가 항공 같은 경우는 유료 할증료가 인상이 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잖아요.
1: 네.
0: 수익성이 낮은 노선부터 항공사에서 이제 줄이게 되니까 운항을 줄이거나 취소하면서 실제로 여행 상품이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좌석에 다 예약이 안 차면 그냥 아예 이거는 운행을 안 해버리겠다?
0: 예. 예. 지금 그러고 아예 노선도 줄이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자유여행객도 있고 패키지 여행을 하신 경우들도 있잖아요. 보통 여행은 한 두세 달 전에 예약을 하게 되는데
1: 네.
0: 초저가 운임 구조를 갖고 있는 저가 항공이 피해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운임이 낮고 사실 수익이 적은 경우니까 실제로 유가나 환율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수익성이 더 나빠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1: 3월에 중동전쟁 터지고 나서는 그때는 지금 유가가 좀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는 항공편이 취소가 되면 여행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있는 일정에 대체 항공편을 잡아주거나 그게 어려우면 환불을 해주거든요.
1: 네.
0: 근데 여행을 계속 하겠다 그러면 사실 다른 항공사로 변경이 돼도 유료 할증료가 붙게 되니까
1: 예.
0: 개인적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을 내셔야 되는 사례들도 있고요. 근데 자유여행객 같은 경우는 피해가 더 큽니다. 우선 항공권, 숙박 그리고 현지 투어 프로그램을 예약한 경우에는 항공편이 취소가 돼도 숙소는 취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1: 그렇죠. 각자 예약을 했기 때문에.
0: 예, 환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이제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취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여행객들은 피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실 때 숙소가 만약에 항공편이 취소가 됐을 때 취소가 되는 걸로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행사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항공편이 취소가 되니까 상품들이 판매가 안 되는 경우나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료 할증료 인상분 때문에 취소할까 봐 투어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유료 보상제를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고 유료 할증료 그러니까 보상 이전, 할증 이전의 상품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상품을 내놓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시는 분이 자꾸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네. 취소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패키지인지 자유여행인지 확인하시고 아직 상품 예약을 안 했는데 예약을 해야겠다고 하시면 보상 조건 같은 거는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1: 네. 기차표 한 장으로 남도를 가로지르는 기차 여행 상품이 나왔다.
0: 네.
1: 뭡니까 이건?
0: 그러니까 경전선 부산에서 목포 구간을 따라서 남북권 관광지를 여행하는 철도 연계 여행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친정이 부산이어서 사실 이쪽에 사시면 바로 직행해서 호남으로 넘어가는 여행을 잘 하기 어렵고
1: 길도 없어요 별로.
0: 네. 여행편도 네. 없고 사실은 운전해서 가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1: 쉽지 않아요. 네, 길 좋지 않습니다.
0: 네.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나 코레일 그리고 5개 지방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 버스, 숙박을 묶어가지고 1박 2일 여행 상품을 운영을 한 건데 이거를 최대 35%까지 할인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1: 네.
0: 남도 기차 둘레길인데요. 4개 코스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역에서 출발해가지고 해남역에 도착을 한 다음에 해남 장흥 일대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코스도 있고요. 목포에서 출발해서 진주역에 도착해서 진주하동 관광지를 방문하는 코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행은요. 5월 16일에 진주 하동 코스부터 시작해서 연중으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실제로 이제 해외여행 여러모로 좀 어려워졌잖아요. 유료 할증료도 오르게 되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화요일이 어린이날이에요.
0: 네, 맞습니다.
1: 연휴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과 좀 어디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계실 텐데 좀 소개해 주세요.
0: 네. 5월 4일 하루 연차를 쓰시면 사실 닷새 정도 거의 봄방학에 가깝게 아이들과 보내실 수가 있는데 저는 국립과학관에서 하는 가족 행사를 좀 가보시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인기 좋은 데가 국립과천과학관인데요.
1: 네.
0: 어린이날 사이언스 테라피, 즐거운 과학을 과학으로 힐링을 주제로 한 기념 행사가 열리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개 분야에 40여 종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체험존인 오마이 메이커라고 하는 그 체험존이 있는데요. 고분자 탄성볼, 행성 무드 등 우주 슬라임을 포함해서 30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쾌한 토크라고 해서 특별 강연도 열리는데 개그맨 김원훈 씨가 진행을 합니다. 요즘에 진짜 인기 많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씨가 인공지능이 만드는 미래 어디까지 왔을까 이런 주제로 강연을 펼칩니다. 부산은 국립부산과학관에서 5일까지 5월 2일부터 5일까지 2026 뚝딱뚝딱 패밀리 챌린지가 열리는데요. 월요일은 쉬고요. 여기에 패밀리 AI 챌린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를 이용해서 비밀 코드를 해석하고 번역기를 통해서 태국어, 아랍어, 힌디어를 번역하는 미션이 있는 야외 방탈출 게임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뿐만 아니라 과천, 중앙, 광주, 대구, 강원 등의 전국의 국립과학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언스 패스도 부산과학관에서는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대구 같은 경우는 공룡이나 곤충을 좋아하는 어린이를 위한 상설 전시관과 어린이 전시관이 무료로 개방이 되고요. 공룡을 주제로 한 기획전, 체험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대전의 경우에는요. 갓생 일시정지 동심 로그인이라고 하는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트레스와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됩니다. 사전 예약제로 만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총 180여 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예. 예.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이 어린이날 어떻게 보낼까 참 고민이잖아요. 예. 예. 과학관 좋네요.
0: 네. 예.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어른들도 좀 즐기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어린이날은 졸업하셨죠?
0: 예,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생활뉴스 브리핑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김동률이 부릅니다. 여행.

0: 김동률의 여행 들으셨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7시 24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징검다리 연휴 둘째 날인 오늘 양방향으로 정체 극심하겠습니다. 지방방향은 오전 11시에서 정오 사이, 서울 쪽으로는 오후 5시 무렵 가장 절정을 보이겠고요. 늦은 밤은 되어야 풀릴 전망입니다. 벌써 강원도로 향하는 차량들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강일부터 남양주금속까지, 화도부터 서종까지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용인부터 양재터널까지 밀립니다. 광주 언주고속도로는 초월터널 진입하려는 차량들 줄지어 있습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서울요금소에서 순산터널까지 속도 더디고요. 팔탄분기점부터 화성휴게소 지나기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남사진이에서 이동량이 늘었고 충청권에서는 망양휴게소부터 지체 서행합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내서 4터널 안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요. 미리 차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이 시각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2: 오늘은 어제와 달리 전국에 하늘빛이 흐리겠지만 낮 동안 포근해서 야외 활동하기에는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서풍을 따라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의 공기질이 탁하겠는데요. 현재 수도권과 충남, 세종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충청과 전북은 오전에, 강원 영서는 오후부터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13.2도, 대구 12.8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과 강릉 22도, 춘천과 대전, 광주 23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비가 시작돼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에 그치는 등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비는 모레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어린이 날에는 맑고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하늘입니다.
3: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0: 네, 경제 뉴스 속풀이 시간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중동 전쟁 때문에 급등락이 엄청 많았던 증시였습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지금은 한 6,5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크게 지금 변동 상황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1: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정말 거침없는 질주하던 코스피가 주말을 앞두고 이제 제동이 좀 걸렸습니다. 장중한 때 이제 6,800선을 돌파를 시도하던 지수는 외국인의 이제 일조원대 매도세에 밀려서 6,600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핵심 이제 요인이 있는데
0: 예.
1: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부담입니다. 코스피가 한 달 사이에 30%가 넘게 급등하다 보니 이 차익 욕구 실현이 강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변동성 지표라고 하는 이제 비코픽스 지수는 재차 상승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좀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대외 요소인데요. 지금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국제유가 브렌트유가 지금 $126까지 치솟았습니다. 물론 뭐 좀 하락해서 $110대 아래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중동 지역 분쟁 위기가 고조되니 또 외국인 자금이 이제 위험 자산에서 일부 이제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이건 뭐 반도체와 같은 대형주가 흔들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방향 자체가 꺾였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요. 개인과 기관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증권가에서도 역시 단기 조정 이후에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건은 이제 과연 이런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비용 부담을 과연 기업 이익이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가
0: 네.
1: 코스피 7천선 안착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증시 뭐 좀 알아야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어르신들이 요즘에 주식에 관심들이 많아지셨고 특히나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어르신들이 1년 새 두 배 넘게가 늘었다. 이거 어떤 겁니까?
1: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인데요. 어쨌든 코스피 상승세에 이제 올라타려는 이 포모 심리가 전 연령대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20대 그리고 60대 이상 고령층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지금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 국내 이제 10대 증권사의 60대 이상 신용거래 융자 잔고 이른바 B2 규모가 8조 3천억 원인데요. 1년 전보다 118% 두 배 넘게 폭증을 했습니다. 은퇴 이후에 소득이 줄어든 노년층이 노후 자금을 좀 빠르게 불리기 위해서
0: 예.
1: 주가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심리로 무리하게 레버리지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퇴직금 외에 빚을 내서 하는 투자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더 큰 문제는 20대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20대의 B2 잔고 역시 124%, 2.2배 증가하면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20대에는 사실 수입이 일정치 않은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대다수인데요. 주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B2는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이른바 반대 매매 위험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뭐 자산 형성의 기회 이런 뭐 랠리를 자산 형성의 기회라고 보는 기대감도 큰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기초 체력이 약한 그리고 이제 자금 동원력이 약한 청년층과 이제 노후 자금을 거는 고령층의 이런 무분별한 비투가 자칫 어떤 개인 파산을 넘어서 우리 사회 거대한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우리 증시가 잘 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여기가 잘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그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실적도 지금 막 나오고 있고 뭐 어마어마한 지금 수익들 나오고 있는데 원래 주식은 선반영 되더라. 그래서 이제 미래 가치를 미리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가 현재는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우리가 낙관론 펼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많이 올랐잖아.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1: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 역시 낙관론 일색에 근데 첫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하는 이제 분석 리포트가 나와서 시장이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BNK 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종전에 매수해서 보유로 낮췄습니다. 대부분의 목표 가격을 이제 200만 원 안팎, 일부는 234만 원까지 높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상당히 좀 이례적인 보고서로 보고 있는데요. 이 핵심은 뭐냐? 기대치와 현실과의 괴리감입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지만 실제로 SK하이닉스의 매출은 컨센서스를 겨우 1% 정도 웃도는 데 그쳤다라는 겁니다. 특히 낸드 플래시 메모리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11% 감소하면서 이익률이 예상보다 낮아졌다라는 지적인데요. 더 주목할 것은 하반기 둔화 가능성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추론용 AI 수요 사이클이 이미 정점을 지나서 후반부에 진입한 게 아니냐라는 거고 특히나 내년부터 본격화될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의 경우 기술적 난이도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대보다도 수익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짚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의 반도체 시장은 장밋빛 전망에 가려진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경고인데 물론 뭐 이번은 소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반도체 주가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어떤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러니까 한 증권사의 분석 보고서가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 예, 좀 잘 봐라. 이런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죠?
1: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삼성 쪽에 투자하시는 분도 많은데 파업한다 뭐 이런 성과급 같고 이런 얘기들 많이 있던데 실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파업에 돌입을 했어요?
1: 맞습니다. 지금 5월 1일부터 닷새 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면 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요구는 지금 사측입니다. 노동자 측, 근로자 측의 요구는 평균 14% 임금을 인상해달라.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의 20%의 성과급을 배분해달라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측이 제시했던 6.2% 인상안에서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오팡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바이오의 특성상 미생물 배양부터 세포 해동 등 전 공정에서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연결되어야만 하는데 그런데 이런 바이오의약품의 생산 특성상 한 고리만 끊긴다 하더라도 전량 폐기해야 되는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건 이제 이게 1차 파업, 닷새간 1차 파업이 아니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추가 파업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요. 사측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상장사입니다. 글로벌 고객사들이 체감하고 있는 심리적 불안, 생산 차질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고요. 회사 측은 파업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공정 중단과 고객사의 신뢰도 하락 등으로 6,400억 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노동절 5월 1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이번 파업은 역대급 실정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라고 주장하는 노조와 그룹의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려는 사측의 충돌인데요. 아마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이 반도체 부문 역시 이런 이제 노사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삼성그룹의 전반적인 성과급 시스템 임금 결정 구조의 변화를 압박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쿠팡 소식 보겠습니다. 공정위가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뭐 본인은 미국인이라고 범킴이라고 뭐 하던데 동일인 총수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쿠팡 의장이 총수가 됐다.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1: 사실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이제 이 자산 5조 원 이상을 대기업 집단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쿠팡은 2021년부터 대기업 집단이었습니다.
0: 예.
1: 그런데 그동안 공정위는 이제 김범석 의장이 미국의 국적자라는 이유로 법인, 회사를 동일인 총수로 지정해 왔습니다.
0: 아, 법인을 총수로 지정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1: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공식적인 총수 동일인으로 지정을 해왔는데요. 이런 판단의 배경에는 바로 이제 친족, 즉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물류 부분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해온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것은 김 의장이 친

0: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1: 네, 우리 주변의 장소지만 잘 몰랐던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공간, 윤우영 건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연휴라서
2: 맞습니다.
1: 네, 뭐 물론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네. 이제 쉬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디로 좀 가볼까요?
2: 그래서 오늘 가볼 곳은요. 혹시 네.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 도시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1: 계획 도시요?
2: 계획 도시, 스마트 도시인데요.
1: 창원 아니 창원?
2: 뭐 일산 분당이 아니고요. 조선시대에 네. 수원 화성이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입니다.
1: 수원이 계획도시였어요?
2: 네. 그러니까 정조대왕이 건설한 도시인데요.
1: 네.
2: 이제 오늘은 그곳을 가볼 텐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도 등재가 됐고요.
1: 예.
2: 그래서 어떻게 등재가 됐고 어떻길래 대체 이 5월에 한번 가볼 만한 곳인지
1: 네.
2: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1: 네. 저희가 그 여행 코너에서 이 수원 화성을 잠깐 소개한 적이
2: 그래요?
1: 있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관광지 위주로 소개를 했고 이제 수원 화성에 이제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역사를 네네.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2: 이게 수원 화성 이제 조선 22대 국왕이 이제 정조대왕이
1: 네.
2: 아버지 사도 세제 능은 이제 수원을 옮기면서 만든 이제 군사 도시죠. 경제 도시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이 유산이 대부분 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다 이제 불타고 유실되고
1: 네.
2: 그리고 이제 또 게다가 6.25 전쟁까지 겪으면서
1: 그랬죠.
2: 다 대부분 다 이제 없어지잖아요.
1: 네.
2: 없어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유산은 결국 네. 이제 이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원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는 수원 화성이
1: 네.
2: 정조대왕이 진두지휘했던 수원 화성은 다르겠죠. 이미 다 복원했으니까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것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는
1: 네.
2: 복원한 건물은 이제 등재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제 암묵적인 뭐 이런 지침 같은 게 있죠, 당연히.
1: 그러니까 니네가 갖고 있는
2: 그렇죠.
1: 엄청난 문화재가 있는데
2: 네.
1: 이게 우리한테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기
2: 그럼요.
1: 위해서는 한 번도 손대지 않고
2: 그렇죠.
1: 쭉 보관돼 있어야지. 니네는 이거 그냥 복원한 거잖아, 최근에
2: 맞습니다.
1: 와서. 그럼 유산이 안 돼.
2: 그렇죠.
1: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2: 수원화성도 한 60% 정도가 유실됐거든요.
1: 예, 예.
2: 그러니까 이걸 다 복원했단 말이에요.
1: 그런데 예, 예.
2: 결정적인 이유는 이 화성 성역 의궤라고 하는
1: 네.
2: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착공 시에 하는 시공 도서 같은 거 있어요.
1: 설계도?
2: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네. 공사 기록과
1: 네.
2: 이 설계 도면인데 이게 정조대왕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한 양의 꼼꼼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가령 축성한 돌에는
1: 예.
2: 누가 축성했는지 이름도 다 기록해두고 그리고 돌을 쌓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임금이 또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돌 하나의 규격이 사이즈는 얼마인지 그리고 건축자재의 가격 그리고 총 공사 물량 없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1: 아니 이제 왕이 성을 쌓으라고 하고 도시를
2: 그러니까요.
1: 만들어라 그러면은 지시만 하면 됐지.
2: 맞습니다.
1: 거기에 대한 설계도도 있고 거기서
2: 그렇죠.
1: 몇 명이 일을 했고 그 블럭의 크기는 네. 어느 정도 됐고
2: 사이즈까지
1: 다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2: 엄청난 양. 마치 지금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
1: 네.
2: 똑같이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 정도
2: 그 정도
1: 꼼꼼하게.
2: 그래서 1997년에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을 때
1: 예, 예.
2: 바로 이 설계 도서 공사 기록의 양 때문에
1: 예.
2: 꼼꼼함 때문에 등재가 된 것이죠.
1: 아, 우리는 마구잡이로 지금 그래서 예. 신기술로 이게 복원한 게 아니고
2: 그렇죠.
1: 우리는 다 예전부터 이거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2: 맞습니다.
1: 예. 이대로 복원한 겁니다. 이거 하니까 유네스코가 그렇죠. 그러면 등재해 줄게라고 한 거 아니에요.
2: 그래서 당시 이제 한 2년 6개월 정도 공사 기간이 걸렸는데
1: 예, 예.
2: 지금 봐도 2년 6개월이면 짧은 기간이고요. 실제로 조선국에서 보자면 뭐 한 10년 가까이 걸릴 만한 공사 물량이었던 것이죠.
1: 예.
2: 그래서 이 정조대왕의 이 정치와 그리고 당시 정조대왕뿐 아니라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1: 예.
2: 우리나라의 최고 과학자 정약용의 작품인 거죠.
1: 거중기 뭐 그거
2: 맞습니다.
1: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2: 예. 예. 거중이 이제 도르래 같은 거죠.
1: 예.
2: 그걸 끌어올리는 방법 같은
1: 예.
2: 거. 그래서 보면 사람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1: 네.
2: 이사 비용까지 다 대주고 실제로 거기에 소를 도축할 수 있는 이제 수원 우시장까지 만들어줘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수원 왕갈비가 유명한 것도 이제 그때부터였던 것이죠.
1: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0: 자발적인 참여를 다 유도해서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중길도 마찬가지고요.
1: 예.
0: 그리고 유형거라고 하는 이제 수레도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정약용 과학자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학기술 접목해서 옛날 돌을 축성하던 방법을 새롭게 만들었으니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정조대왕이 이제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1: 예.
0: 무자비하게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임금도 주고 했으니 게다가 할당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까지라면 얼마.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공사기간을 그렇게 단축해가지고 지을 수 있었는데 이 공사기간이 단축 되었다는 것 말고 이 수원화성이 유명한 것은 아름다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1: 네.
0: 사실은 군사 목적의 건물이잖아요.
1: 그렇죠. 성이죠. 성. 예, 예.
0: 도면도 이렇게 있을 턱도 없고 사실은 아름답게 지을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당시 정조대왕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곧 위험이다라고 하는 철학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왜 그 쓰레기더미 많은 데에다가
1: 예.
0: 꽃을 심어놓고 화분을 갖다 두면 쓰레기가 없어지잖아요.
1: 예.
0: 뭐 비슷한 이제 이유로 해서 이 성곽을 하나하나 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1: 저는 이 수원 화성이 그러니까 성이잖아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외세 침입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군사적인 목적인데
0: 맞습니다.
1: 앞서 처음에 소개를 하실 때 계획도시라고 하셨어요.
0: 네. 그렇죠.
1: 그러면 지금 우리 계획도시 말씀하셨던 뭐 일산이나 뭐 이제 네. 판교나 이런 쪽 생각한다 보면은 뭐 도로라든가 사람들
0: 네.
1: 건물들 막 오랫동안 살아야 되고 직장도 갖다 줘야
0: 그렇죠.
1: 되고 막 이런 건데 그때도 이런 걸 했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하네요.
0: 그렇죠. 그 지금 가보면
1: 네.
0: 이 성곽이 이제 팔달산을 따라 능선을 따라서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1: 네.
0: 5.7km니까 그렇게 큰 성은 아니죠. 뭐 두 정거장, 세 정거장 정도 되는 것이니까 그 안에 마을이 있는 거죠. 마을이 도시가.
1: 네.
0: 지금도 그 작고 이쁜 가게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곽을 이렇게 걷다 보면 바로 눈앞에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0: 예전에도 그렇게 마을들이 성곽 안에서 포근하게 조성이 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1: 네.
0: 그러니까 다 이주시키고 수원화성을 짓고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살게 만든 계획도시였던 것이죠. 지금 같죠.
1: 그 성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생활한다는 건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0: 네, 네, 네.
1: 그게 약간의 마을 정도지 도시라고 그렇죠. 생각은 안 했는데 그런데 여기 수원은 그 정도의 그 규모는 된다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네, 그렇게 만들어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만들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수원 행궁을 말씀드릴 텐데
1: 네.
0: 뭐냐면 정조대왕이 그냥 군사 목적으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중에 노후를 이곳에서 보내기 위해서 지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게 잘 졌겠습니까? 자기가 와서 살아야 되니.
1: 예, 예.
0: 그런 도시. 그래서 가보시면 볼 것이 너무 많은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돌도 있고 쌓아올린 방식들을 보면
1: 예.
0: 이 성곽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퀼트 아시죠? 퀼트. 그 조각보. 이쁘게 만든. 바느질을
1: 그
0: 만든.
1: 섬유에다가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자수 놓는
0: 그렇죠.
1: 것처럼 된 거.
0: 그런 조각보 같은 방석 하나를 보는 것처럼 이쁜
1: 네.
0: 것이 돌의 크기는 하단은 이제 돌로 만들었으니까 클 것이고
1: 네.
0: 중간은 작고 끼워 맞추고 맨 위에는 벽돌도 규격화된 벽돌을 쌓았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벽돌을 쌓은 이유가 부서지면 그대로 빼서 그대로 갖다 끼우면 되니까 획기적인 방법이었던 것이죠.
1: 보수도 유용하고.
0: 그렇죠.
1: 네, 네.
0: 그래서 한 면에 한 장문을 딱 보면 아 이거는 정말 잘 만든 퀼트 조각보 같다라는
1: 네.
0: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다운 성곽인 게 틀림없습니다.
1: 그러면 그 전부터 우리가 뭐 이런 건축적으로 아니면
0: 네.
1: 뭐 봤을 때 설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완성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이전에는 수원고 같은 곳이 없었는데 이번에 딱
0: 이런 최초죠.
1: 아 새로운 게
0: 그렇죠. 그러니까 정조대왕이
1: 네.
0: 이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 이 수원 화성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고 봐야 되죠. 얼마나
1: 네.
0: 또 아름답게 만들었냐면, 거기에서 먼저 초소가 있어요. 감시하는 초소가, 정자가 있는데,
1: 네, 네.
0: 이 정자가 이렇게 아름다울 일이 아니에요. 가보면 순간 까먹어요. 아, 이게 군사 목적이었나 그걸 까먹을 정도로 아름다운 초소도 있고.
1: 마치 그냥 관광 전망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0: 초소의 이름이.
1: 네.
0: 방화수류정이라고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꽃을 찾고 버드를 따라 노린다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적이 침입해 와가지고 보면
1: 예.
0: 거기 앉아가지고 뭐 시안수 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도시죠.
1: 예. 건축적으로 이제 아름다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0: 네, 맞습니다.
1: 예.
0: 그렇게 해서 사실 수원 화성 행궁이 이제 제2의 경복궁이죠. 그러니까 정조대왕이 내려와서 또 업무도 봐야 되니까 그곳에서.
1: 아니, 수원 화성이 있고 화성 안에 행궁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0: 네네네. 행궁.
1: 네.
0: 그러니까 궁궐이에요. 처소. 네. 쪽. 그러니까 거기서 잠도 자야 되고 업무도 봐야 되고 하는 경복궁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네. 가시면 건물들이 너무 이쁜데 마당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서 보면 너무 좋고요.
1: 네.
0: 그러니까 5월에 가서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아마 이게 달빛 화담이라고 해서 야간 개장도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 근데 궁이면 네. 왕이 사는 곳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뭐 천도 이전을 한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행궁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0: 아, 이곳에? 네. 그러니까 이곳에 가면 그 실제로 이 사도세자에 네. 능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를 보러 가야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러. 그러려면은 왕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이제 그 인력이 가겠죠. 신하들도 가고 그리고
1: 예, 예.
0: 해경궁 홍씨가 이제 어머님인데
1: 예, 예.
0: 해경궁 홍씨가 이제 같이 가야 되죠 거기를. 그러면은 해경궁 홍씨가 머물 처소도 있어야 되고
1: 예.
0: 내려가서 업무도 봐야 되고 신하들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이런 인력 수가 필요하니까 예. 아예 궁궐 하나를 새로 졌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1: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제2의 청와대를 하나를 수원에다
0: 맞습니다.
1: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0: 그런데
1: 거예요.
0: 그런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1: 예.
0: 맨 위에 보면은 미로한정이라고 하는 작은 정자가 있어요 이 궁 안에.
1: 네.
0: 미로한정이 뭐냐면은 한가로움은 미로 나이가 들어서 한가로움이 진정한 한가로움이다라는 뜻의 정자인데
1: 네.
0: 지금 공사 중이던데 가보면 뭐냐면 정조대왕이 나중에 말년에 이곳에서 실제로 내려와서 지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조대왕 49살에 돌아가셨어요.
1: 아 그랬군요.
0: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선시대 임금 중에 가장 낭만이 넘치는 임금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연휴 맞아서 서울에서는 가까우니까
0: 맞아요.
1: 가서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원분들은 좋겠네요. 계속 항상 주변에 아름다운 궁이 있기 때문에.
0: 가보시면 은 네. 마을 산책하듯이 성과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세요. 그러니까 높지도 않아요.
1: 네네.
0: 제가 보기에는 군사 침입을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거기서 잘 재미있게 지내려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있는 공간 오늘 경기도 수원에 있는 수원 화성 그리고 화성 행궁 안내를 받았습니다. 윤우영 건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백예린이 부르는 우주를 건너 들으시고요. 저는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2부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0: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1: 봄?
0: 공익 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 어떻게?
0: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0: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1: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0: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지원입니다. 오늘 사연은 소리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봄꽃으로 만발한 순천만 국가정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어머니의 휠체어를 그대로 실을 수 있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빌려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꽃의 정원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꽃이 정말 예쁘구나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으셨고요. 덕분에 제 마음에도 해산 꽃이 피었던 봄날의 추억이었습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3: 현재 전국에 구름이 가득한데요. 수도권과 충남, 세종은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빛이 더 탁합니다. 서풍을 따라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충청과 전북은 오전에, 강원 영서는 오후부터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전국이 흐리겠지만 낮 동안 포근해서 야외 활동하기에는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14.9도, 광주 13.5도, 대구 14.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2도, 춘천과 대전, 광주 23도, 대구 26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비가 시작돼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에 머무는 등 부쩍 쌀쌀해지겠고요.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비는 모레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로는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어린이날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 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4: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0: 네, 동방신기의 허그 들으셨습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2부. 이번 시간은 건강 관련한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주치 가정의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방송 들으시면서 건강 관련한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샵 9730, 샵 9730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뭐 병명 아니면 증상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답을 저희가 꼼꼼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부과되고요.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동, 요즘에 네. 뭐 유행이라는 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처음 들었는데 존 투 이런 운동이 유명하다고요?
1: 예.
0: 뭐예요 이게? 예. 존이 뭐예요? 존.
1: 존이 이제 Z-O-N-E 이제 구역, 지역.
0: 아, 지역.
1: 영어, 영어로 예. 이렇게 예. 아, 이 나의 존이다 이제 그런 예. 말 있잖아요.
0: 예. 예.
1: 그 존입니다. Z-O-N-E. 존 2라는 것은 그래서 존을 운동의 강도를 지역을 1지역부터
0: 네.
1: 5지역으로 나눈 거예요.
0: 운동을?
1: 예. 그래서 네. 1지역은 네. 뭐냐면 그냥 우리가 그냥 산책하는 거 있잖아요. 가볍게 네. 걷기. 그게 존 1, 제일 약한 운동이죠.
0: 네.
1: 그 일상생활이라고 보시면 되고 존 5, 존 5는 전력질주. 100m 네. 우리 전력질주 하잖아요.
0: 어.
1: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존 1은 운동 중에 제일 약한 거 0에서 20%. 네. 그다음에 존 2는 20에서 40% 정도의 약간 강도. 약간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어떠냐면요.
0: 그러면 이게 굳이 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무슨 뭐 흔히 말하면 단계 이렇게.
1: 예, 보면 운동 단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0: 아, 예.
1: 예. 그래서 존 그러니까 존 1은 산책이니까
0: 1단계
1: 뭐 아무 힘든 게 아닙니다. 1단계 네. 운동이고 존 5는 네. 전력 질주니까 달린 것 빼고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0: 아, 그건 이제 뭐 전문가들이나 마라톤 선수들이 뛰는 예, 예, 정도의 예. 수준.
1: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마라톤 선수 한 명이 예. 2시간 벽을 이렇게 돌파했다고 하는데
0: 예, 맞아요. 예.
1: 그 속도로 2시간 내내 달리신 거예요. 그게 존 5로 2시간 내내 달린 겁니다.
0: 그건 극단의 어떤 강도네. 예, 예. 그러니까 존
1: 2는 어떤 정도냐면 그러니까
0: 약간의 운동.
1: 빠르게 걷기입니다.
0: 아, 빠르게 걷기.
1: 숨은 차요.
0: 예, 예.
1: 숨은 차지만, 수구는 약간 차오르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
0: 어.
1: 존 3는 뭐냐면, 이제 대화가 조금씩 힘들어집니다.
0: 예.
1: 대화가 힘들어지고, 약간 대화 짧아지는 거죠.
0: 예.
1: 존 4는 뭐냐면, 숨이 굉장히 많이 차는 운동이에요.
0: 어, 극단 바로 미치니까.
1: 예. 예. 그 존 5는 전력 질주니까 네. 아무것도 못하고
0: 100m 뛰기.
1: 100m 뛰기. 그러니까 뭐 한 20초, 30초 뛰고 그냥 끝나는 운동입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되게 고강도 운동이라고 하면 존 3와 존 4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고강도 운동이고 존 2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빨리 걷기 정도고 존 1은 그냥 산책이니까
0: 네.
1: 그 집 앞에 이제 가볍게 걷는 건 존 1이라고 하거든요. 존 2는 이제 약간 빠르게 걷기니까 오래 할 수 있죠.
0: 네, 네.
1: 그래서 숨은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수준이다.
0: 예.
1: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운동들이 좀 해당되느냐 보시면요. 빠르게 걷기.
0: 빠르게 걷기.
1: 가벼운 조깅. 실내 자전거.
0: 예.
1: 수영.
0: 예.
1: 그 완만한 산에 등산하는 것 정도가 존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느냐. 너무 약하지도 너무 세지도 않은
0: 예.
1: 낮은 강도.
0: 그래서 약간 적당히 쉬운 운동 이렇게 하면 되겠네.
1: 예,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운동 자각도라는 게 있어요. 0점부터 10점까지가 있는데 10점이 아까 전력 질주니까
0: 예.
1: 이 운동 더 하다가는 나는 죽을 것 같다. 그런 게 10점이고 운동 자각도로는 약간 힘든데 정도. 10점 만점에 3점에 4점 정도고요. 최대 심박수에 최대 심박수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자기 나이별로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요새 이제 이게 스포츠와치 우리 아나운서님도 자셨는데 보면 심박수가 나오거든요.
0: 예, 예.
1: 심박수를 보시면서 최대 심박수에 자기 최대 심박수를 아시고 그거에 한 60에서 70%에 맞춰서 운동을 하면 그게 바로 존투 운동이다. 그럼 최대 심박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실 건데
0: 예.
1: 뭐 되게
0: 성인 남성 기준으로 최대 심박수가 어느 정도 나와요?
1: 예. 지금 220에서
0: 예.
1: 자기 나이를 빼면 됩니다.
0: 어.
1: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50세다.
0: 네.
1: 그러면 170. 220에서 50을 빼니까 170이죠.
0: 거기 60%.
1: 예, 그거에 60%면 102 정도가 나오겠죠.
0: 어.
1: 102. 70%면 109 정도가 나오겠죠.
0: 예, 예.
1: 그래서 성인 남성 50세 정도는
0: 심박수가 한 100에서
1: 110회 정도,
0: 사이 정도
1: 놓겠끔. 예. 뭐 여성도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0: 예, 예.
1: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 그 100회 정도. 60세가 되면 그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 50세 그래서 220에서 자기 나이를 계산 빼가지고 최대 심박수를 계산한 다음에 이거 스포츠 와치를 보면서 자기가 운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최대 심박수가 나오는지 그런 걸 보시면 되는
0: 근데
1: 거죠.
0: 예. 그 누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야 그거는 좀 유산소 운동 정도지. 솔직히 운동하려 그러면 깨작깨작하지 말고 좀 제대로 좀 땀도 좀 흘리고 해야 예. 운동이지. 그게 예. 운동이 되겠냐라고 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 예.
0: 과거엔 또 그래 왔어요.
1: 예.
0: 제대로 운동을 해야지 예. 대충 그냥 하는 거는 별로 기발이 가지도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주치의께서는 이거 해야 된다. 이게 예. 또 괜찮다라고 요즘에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시각이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1: 예. 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지적하셨어요. 이제 운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0: 예.
1: 요새 저속노화, 뭐 예. 황노화,
0: 예.
1: 영노화
0: 그런
1: 어떤 노화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0: 예.
1: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노화를 방지하는 데 가장 유리한지를
0: 네.
1: 봤더니 이 운동이 제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제안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0: 예예.
1: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 이제 과하게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대표적으로 존포 운동 정도
0: 그러니까
1: 아주 빠르게 달리기를 계속하는 정도의 운동을 하다 보면
0: 예.
1: 젖산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고 이 젖산 자체가 또 우리 몸에서 약간 부담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0: 그 젖산이라는 게 피로도를 많이
1: 피로물질.
0: 느끼는
1: 예,
0: 예. 그건가요?
1: 예. 예. 예. 운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강도가 올라가게 되면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구간이 오게 되고
0: 네.
1: 그러면서 몸에 어떤 피로물질이 급격히 쌓이는 건데 근육을 발전시키거나 심폐지구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데는 발전이 되는데 이런 과정이 너무 오래되면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우리 몸의 어떤 호르몬의 레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담이 오게 된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운동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0: 예, 예.
1: 그리고 한 번을 하더라도 한 30분 정도를 수행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이 운동이 훨씬 더 건강에 꾸준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준다. 그러려면 꾸준히 할 수 있고 매일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고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려면 존투 운동 정도를 하자. 그럼 존투 운동 정도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 노화를 방지하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150분 정도 주당.
0: 네.
1: 주당 150분이니까.
0: 일주일에 150분.
1: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정도를 하신다고 한다면 뭐 하루나 이틀은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0: 예, 예.
1: 그러면 하루 이틀 빠지고 주 5일 정도를 한다고 했을 때 한 번에 30분 정도를 할 수 있는 운동. 예, 그게 바로 이제 존투 운동의 핵심이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뭐 전문가처럼 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거나
1: 네.
0: 아니면 근력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해 왔었는데
1: 네, 네, 네.
0: 그게 아니고 지금의 운동의 뭐 주된 포인트나 목적은 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
1: 네, 맞습니다. 부상도 방지해야
0: 그리고
1: 되고.
0: 좀 젊게 오래 네, 살아야 맞습니다. 되잖아라는 그 욕구가 있는데
1: 네, 네.
0: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럴 때는 이렇게 운동하는 게 좋겠어라고 하는 게 전투 운동이군요.
1: 네, 지금 현재까지의 과학적인 어떤 부분으로 밝혀진
0: 네.
1: 가장 지금 현재는 이렇죠. 앞으로 또 우리 과학이 발전하다 보면 또 다른 운동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존 원만 해다 그럴 수도 있지만
0: 예.
1: 일단은 존투 운동이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심폐지구력이 늘어나고요. 요새 에너지 대사에서 관심 많으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관심 많고 운동을 하면서 지방은 태우면서 당뇨는 예방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운동에 최적화된 운동 방식이 존투 운동이고 중장년층에게도 크게 이제 부상이 위험 없이
0: 예.
1: 오랜 시간 동안 지속 가능한 운동이라는 거죠. 아마 운동 강도 아까 들었을 때 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빠르게 걷기, 실내 자전거, 등산, 수영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매일 30분씩은 채우자.
0: 네.
1: 그렇게 하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요즘 공공기관 이제 2부제 차량 2부제
1: 예.
0: 하잖아요.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뭐 공영 주차장도 5부제 하는데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출근을 하거나 했을 때 차 타고 나오는 거 말고 이제 대중교통 이용한다
1: 네.
0: 그러면은 솔직히 지하철역까지 네. 아니면은 이제 한정거장 더 갈 때까지 좀 빠르게 걷기
1: 네.
0: 이 존투 운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1: 예, 예. 그러니까 뭐 이거 와치를 가지고 있으면
0: 네.
1: 와치 보시면서 아까 제가 이제 100에서 110회 정도의 심박수가 나오게끔 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평 앉아 있을 때거나 가만히 서 있을 때는 한 60에서 한 80회 정도 나올 거예요.
0: 네, 네.
1: 그럼 한 20회 정도, 50세라고 하면 20회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예. 운동 강도로 이제 걸으시면 되는데 뭐 시계 보는 것도 힘들고 시계 없다 그러면 어떠시면 되냐면 대화는 할 수 있어요. 옆 사람하고.
0: 예, 예.
1: 그렇지만 숨은 약간 찬 정도 헥거리면서 그 대화하는 정도의 운동 강도를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존트 운동의 가장 핵심은 아 운동은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가 아니라 아 약간
0: 이 정도는 괜찮아
1: 개운해
0: 뭐 이렇게.
1: 예. 개운한데 약간 힘들었지만 개운해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예.
0: 그 청취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요즘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K 진희 3호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운동하는 게 앞서서 이제 저속노화 때문에 운동한다는 것도 있지만 또 다이어트,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하기도 하잖아요.
1: 예, 예, 예.
0: 한동안 또 이게 또 많이 주된 예. 목적이었으니까. 이분은 숨이 차고 땀이 나야 살이 빠질까요? 아니면 땀이 나진 않더라도 근력 운동을 하는 게 더 살이 더 빠질까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어떤 운동이 더 좋습니까?
1: 다이어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
0: 자, 나 이런 답변 너무 힘들어요.
1: 예, 예. 왜 그러냐면
0: 예, 예.
1: 이제 사실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라고 한다면 예. 공복 시에 예. 존트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0: 아, 배고플 때
1: 약간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거든요.
0: 예, 예.
1: 공복 상태에서 공복 상태에서 30분에서 60분 정도의 존트 운동.
0: 네.
1: 아마 30분에서 60분 할 수 있는 운동은 존트 운동밖에 없을 겁니다. 빠르게.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고 저한테 물어보면 아침마다 네. 30분씩 걸어라. 빠르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거든요.
0: 예.
1: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해서 지방을 태우는 것들 자체도 도움이 되지만 제가 아까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하라고 했던 이유는 이 빠진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0: 네.
1: 아마 그 운동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뭐 절식도 하실 거고 뭐 영양소 섭취를 줄이고 그러면서 몸의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0: 예.
1: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 상태가 유지가 되면 나중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기초 대사량이 너무 낮아지면 이거 이 빠진 체중을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0: 예, 예.
1: 그래서 빠진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는 근육이 유지하는 지지하는 기초 대사량이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근력 운동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령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0: 예.
1: 빠르게 한 10분 정도 걷다가
0: 공원 주변을 쭉 걷고 공원 가운데는 운동기구가 꼭 있어요.
1: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꼭 있어요.
1: 예, 예, 그래서 예. 역기를 든다든지 철봉에 매달린다든지 잇몸 일으키기를 한다든지
0: 네.
1: 아니면 뭐 다리 레그프레스를 한다든지 그걸 또 5분 정도 해 주시고 또 10분 걸으시고
0: 네.
1: 5분 정도 해 주셔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이 연소가 돼야 되거든요. 지방이 연소가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해 주셔야 돼요.
0: 네. 물
1: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해 주셔야 되고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0: 예.
1: 단백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1: 지방도 타버리고 근육도 줄어들어버리면 다이어트는 실패합니다. 지방은 태우는 대신 근육을 늘려야 되니까
0: 네.
1: 운동을 힘든 운동 약간 숨찬 운동 근력 운동 하고 난 다음에는 단백 섭취를 통해서 채워주셔야 되고 하루에 자기 체중의 그램당 60kg이면 그램당 1.4g 정도를 섭취를 해 주셔야 돼요.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0: 네.
1: 그러니까 84g 정도의 단백질이 토탈 네. 총 들어가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0: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을 이제 하라고 하고 또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이제 운동을 해요.
1: 예. 예.
0: 근데 이제 서서 이제 몸이 아플 때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청취자 지금 9718님 열심히 하시네요. 매일 걸어서 12층에 있는 집까지 걸어서 갑니다. 계단 누르기 하시는 것 같아요.
1: 예.
0: 눈 뜨면 프랭크도 하고 스쿼트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오른쪽 엉덩이가 아프고 무릎 밑이 저립니다. 예. 이게 운동 방법이 잘못된 것인지요. 그리고 브릿지를 할 때 보니까 오른쪽 엉덩이 쪽이 더 아프게 좀 느껴지네요.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엉덩이가 아프대요. 예.
1: 네. 이거는 운동이 예. 과한 겁니다.
0: 너무 예. 많이 하신 거예요?
1: 두 번째 예. 운동의 방식이 잘못되었을 수 있어요.
0: 예.
1: 운동을 하고 나서 몸이 뻐근한 거는 운동의 긍정적 효과입니다.
0: 네네.
1: 몸이 뻐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근육은 이제 미세하게 이렇게 손상이 가 있거든요. 그러면
0: 네.
1: 근육이 자라는 거죠.
0: 네.
1: 그런데 한쪽 엉덩이 고관절이 아프고 아프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0: 아.
1: 그 부분에 뭔가 데미지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고
0: 예, 예.
1: 그럼 그쪽에 염증이 생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0: 어.
1: 그래서 본인이 하는 운동이
0: 예.
1: 만약에 그쪽에 아프다고 한다면 그쪽을 쉬어주셔야 돼요.
0: 예, 예.
1: 쉬고 나서 회복한 다음에 다시 저강도부터 해서 이렇게 점점 올려가야 돼요.
0: 어.
1: 자기 몸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키우는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0: 내 몸을?
1: 네. 예. 부드럽게 다뤄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서히 기초부터 가르쳐야죠.
0: 네.
1: 근데 갑자기 기초부터 가르치지 않고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를 가르친다든지 그러면 애가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힘들어하죠.
1: 그러니까 네. 지금 몸이 예비되어 있는 예비력, 회복력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운동은 나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0: 예, 예.
1: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수행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운동인 것처럼.
0: 그렇죠. 성취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1: 죄책감을 가지거나 네.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0: 예, 예.
1: 운동 그날 채워야 되는 목표 운동의 강도나 이제 목표 운동 수의 횟수 시간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0: 네.
1: 운동을 하고 났을 때 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0: 네.
1: 금방 질문 주신 우리 청취자분의 어떤 운동은 지금 현재는 몸에 약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 운동 강도를 일시적으로 좀 줄이시고
0: 아픈 거 다 나으면
1: 예, 그리고 네. 아픈 부위는 그 운동을 조금 스트레칭이라든지 재활 운동 위주로 좀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아이디가 숫자로만 돼 있는 분이네요. 00233님입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응원합니다. 70대 경비원입니다. 눈에 이물질이 자주 끼고 좀 피곤해서 걱정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비원 생활 하시면서 이제 뭐 야간 근무도 예, 하실 수도 예. 있을 것 같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눈에 뭔가 끼고 계속 피곤함이 좀 이렇게 온다고 하시는데
1: 일단 이물질이 자주 낀다는 것은 실제로 이물질이 낀 듯한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이물질이 낀 듯한 느낌은 시야에.
0: 그러니까 눈곱이 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이물질이라고 예, 하셨습니다.
1: 시야에 뭔가 흐려지는 느낌
0: 예.
1: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물질이 끼었다는 건 뭔가 자기가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0: 예.
1: 눈을 바라본 데 있어서. 일단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60대 70대가 지나면서 이제 망막이나 항반 쪽이나 이런 부분에 예. 변성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0: 항반 변성.
1: 예, 항반 변성이 올 수도 있고.
0: 예.
1: 아니면 망막 쪽에 또 이렇게 안쪽에 이제 좀 우리 좀 이물질 같은 게 끼는 이제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 백내장이죠.
0: 아.
1: 백내장이라든지
0: 예.
1: 항방변성이라든지 그런 안과적으로
0: 예.
1: 뭔가 눈에 시력 저하라든지
0: 아니면
1: 뭐 이물질이 낀 것 같은 느낌을
0: 하늘 봤을 때 뭐 실 같은 게 막 이렇게 막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1: 예.
0: 막 그런 것도
1: 근데 뭐 비문증이라고도 하는데요.
0: 예.
1: 그런 부분은 정상적인 반응일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부분도 이제 우리 안구 수정체 액이라든지 안구 안에 이제 망막이라든지 이런 어떤 안구 구조의 어떤 노화 반응일 수가 있거든요.
0: 예.
1: 일단은 안과를 이제 가셔가지고 안과에서
0: 네.
1: 이물질이 낀 듯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는 질환이 없는지를
0: 네.
1: 한 번 정도 이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예.
1: 반드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0: 그런데
1: 두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제가 최근에 이제 환자분들이 진료하다 보면
0: 예.
1: 안구 건조증이 되게 많아요.
0: 아, 많이 있더라고요. 네. 호소하시더라고요.
1: 예, 안구적인 네. 그래서 이물질 낀 듯한 느낌, 눈이 뻑뻑한 느낌 그런 게 많은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화면이잖아요. 스마트폰이라든지
0: 예.
1: 컴퓨터라든지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하신다면 조금 이제 멀리하기.
0: 네.
1: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분 이제 화면을 들여봤으면
0: 스마트폰을 보거나
1: 예, 그랬으면
0: 네,
1: 2분에서 보거나. 3분은
0: 네.
1: 2분의 3분은 먼 산을 보셔야 됩니다.
0: 먼 산을 봐라.
1: 자연을 자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미리 또 방지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공눈물이에요.
0: 네.
1: 최근에 인공눈물 같은 경우도 개발이 굉장히 잘 되어서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보조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그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는
1: 너무
0: 게.
1: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0: 예, 특히나 그게. 예.
1: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빛이
0: 예.
1: 하나 이제 이게 활성산소로 작용하거든요.
0: 예.
1: 특히 이제 뭐 낮에 많이 보는 것도 그러면서 이제 거북목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가끔 꼭 필요할 때만 확인하는 습관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0: 예.
1: 그 청취자분들 방송 들으신 분들에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길거리 다니면서 이게 스마트폰을 보시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0: 예.
1: 좀비족이라고 하는데 스몬비 스마트폰과 내 몸이 이렇게 하나가 됐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럴 때는 걷기에만 집중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예. 청취자 AINM923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 어디서 봤는데요. 계단을 올라가는 것보다 계단 내려가기가 더 운동이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1: 그래서 계단 올라가는 근육과 네. 계단 내려가는 근육이 달라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리를 쓰는 근육 중에 계단 내려가는 근육보다 계단을 내려가는 근육과 계단을 올라가는 근육이 완전히 다른데 근데 우리 정형외과 선생님들이나 그런 선생님들은 말씀하시는 것들이 네.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는 또 계단을 내려갈 때는 훨씬 더 이제 쓰는 이제 근육들이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많이 쓰게 되는데
0: 대부분 올라갈 때는 많이 근육을 쓰겠죠. 아니 네. 평소 쓰는 근육이고 네. 내려가는 건 좀처럼 안 쓰는 네. 근육이겠죠.
1: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계단 내려갈 때는 연골에 네. 많은 이제 또 부담이 오게 됩니다. 근육이 발전해서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예, 예. 연골에 또 부담이 올 수가 있고 그래서 가급적 이제 계단 오를 때는 그냥 오르고 계단 내려갈 때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계단 내려갈 때는 이제 옆으로 이제 걸어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0: 예.
1: 본인 그러니까 오늘 계단 오르기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0: 본인의 연골에 부담이 없는지를 보면서 네. 약간 연골 쪽에 부담이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그 운동의 어떤 방식을 또 전환시켜 주는 것도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체 근육을 발전시킨다면 평지리 걷기가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투 운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박민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자, 지금 시각 8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 알아보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징검다리 연휴 둘째 날인 오늘 이른 아침부터 지방방향 차량들이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신갈부터 수원 또 오산에서 남사까지 정체고요. 이후 북천안부터 천안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정체가 더 길어졌습니다. 비봉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답답하고요. 이후 서평택에서 속도가 더디고 다시 포승분기점부터 밀립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역시 같은 방향 남한산 분기점에서 차간 거리 좁혀집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차량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초월터널 진입할 때 밀려 있고요. 또 영동고속도로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부터 10km가량 속도가 더디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쪽으로도 신월청교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이 시각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주말인 오늘도 나들이 즐기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처럼 하늘이 맑지는 않아도 낮 동안 평년 이맘때처럼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충청과 전북은 오전에, 강원 영서는 오후부터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한낮에는 20도로 웃돌겠는데요. 중부지방의 낮 기온 서울과 강릉 22도, 춘천과 대전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광주 23도, 대구 26도, 경산은 27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아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비가 시작돼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서 강풍 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모레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로는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어린이날에는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일부 서울과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 대기가 몹시 건조해서 산불 조심해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0: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1: 네, 이번엔 마음이 자라는 교실 시간입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은 어린이날, 어린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네. 어린이날이 다음 주 화요일인데 그 월요일이 직장에 연차 내는 분들도 제법 있을 것 같아요.
2: 예, 그리고 어제 5월 1일이
1: 노동절.
2: 예. 예. 연차를 사용하면 이제 주말과 어린이날 포함해서 5일 쉬는 휴가가 됐죠. 올해는 학교에서도 5월 4일 월요일 학교 재량 휴업하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3월 2일 3.1절 대체 공휴일 이후에 거의 두 달 만에 찾아온 제법 긴 심의 기간이죠.
1: 네.
2: 이제 3, 4월 아이들 새학년에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들 사귀느라 나름 이제 피곤이 누적된 시기에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날이 온 거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어린이날이 지나고 나면 이제 진짜 아이들 모습을 보게 돼요.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이제 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1: 그래요?
2: 네. 그래서 학급에 이제 적응도 했고 친구 관계들도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정해지고 그래서 담임들이 3, 4월 최대한 학급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3, 4월 학급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이제 어린이날 지나고 남은 기간 어떻게 보낼지가 거의 결정이 되고요.
1: 그러면 어린이날 지나고 나서 학교를 가면은 아이들끼리 뭐 나 어린이날 뭐 했다 뭐 이런 거 얘기해요?
2: 그 예전에는 놀이동산 다녀왔다 뭐 여행 갔다 왔다 하면 네. 이제 그걸 자랑처럼 말하는 아이들이 있고 부러워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걸 자랑처럼 하는 아이는 많지 않고요. 이런 것 같아요. 놀이동산이나 가족여행이 이제 꼭 요즘 어린이날만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와 부럽다 이제 그런 표정까지는 아니에요.
1: 네.
2: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경우에는 와 엄청 부럽다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냐면 어린이날 선물로 스마트폰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어린이날 하루 종일 게임했다 그러면 다들 엄청 부러워하죠.
1: 스마트폰 바꿨다는 건 알겠는데 어린이날 하루 종일 게임했다 그러면 다 부러워하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2: 너무 안 좋죠. 이제 그냥 이날만큼은 좀 원하는 대로 해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자기 조절 없이 이제 규칙이나 약속도 없이 마치 스마트폰 무한 자유처럼 맛보고 나면 앞으로 계속 쉬는 날이나 주말이 되면 비슷한 요구를 하게 되고요. 당연한 권리처럼 느끼고요. 어린이날이라고 스마트폰 게임 마음껏 하게 해주시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1: 그럼 어린이날 뭘 하게 하고 뭘 해주면은 애들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날이 될까요?
2: 그 작년 5월 한 교육신문 기사 이런 설문 결과가 있었어요. 이제 어린이 인식 조사였는데요.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생 36학년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즈음에 조사를 한 거예요.
1: 예.
2: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제 가족과의 여행이 33.6%로 가장 높았고요.
1: 여행.
2: 네. 그다음이 선물 받기 29%, 세 번째가 이제 자유 시간 한 10.8% 이런 순이었어요. 그밖에 기타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언급한 이 세 가지 이제 뭐 가족 여행, 선물, 약간의 자유 시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누리게 해줄 수 있을까를 일단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여행 좋죠. 근데 네. 이제 이리 어린이날 연휴 이럴 때 여행 예약하기도 힘들고 교통도 네. 막히고 비싸고 네. 막 그렇거든요. 네. 좀 쉽지 않아요.
2: 그 일단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단어에 한번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예.
2: 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초등학생에게 제시된 설문 중에서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행복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했더니 1,800명의 어린이 중에 절반에 가까운 대답이 화목한 가정이라고 응답을 했어요. 이제 두 번째가 따뜻한 마음, 세 번째가 이제 돈 이런 순으로 나왔고요.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이 화목한 모습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느끼는 거죠. 무엇을 할까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일단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화목한 시간이 될까에 한번 중점을 둬 보시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화목하다고 느낄까? 이제 같이 놀면 아이들은 화목하다고 느끼거든요.
1: 예.
2: 이제 가족이 여행을 가도 같이 노는 경험이 없으면 아무 기억에 남지 않는 여행이 되고요. 이제 어린이날 연휴 가족 여행을 못 갔어도 같이 놀면 그 순간 이제 아이들은 행복하다고 기억을 하고요.
1: 근데 같이 뭐하고 놀아요?
2: 그 일단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게 좋고요. 예, 예.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해보고 싶었던 놀이 중에 뭘 하고 싶냐고요. 뭐 캐치볼, 농구, 축구 이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요. 인형놀이, 소꿉놀이, 블록 만들기, 요리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시간 내서 해주시면 돼요. 근데 또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아이도 있거든요.
1: 예.
2: 그럼 대부분 보드게임 같이 하면 좋아요.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보드게임이나 카드게임 많거든요. 아마 잘 모르실 텐데 할리갈리, 도블, 우노카드, 폭탄 돌리기. 자, 들어보셨나요 혹시?
1: 저 잘 알아요. 저
2: 그러셨구나.
1: 예. 네.
2: 아주 가정적인 아버님이셨나 봐요. 가까운 문구점에 가면 이제 쉽게 살 수 있고요. 같이 가다 보면 한두 시간은 정말 금방 갑니다.
1: 네.
2: 이렇게 가족이 같이 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스마트폰 게임도 덜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아 그동안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그런 거였지 사실은 나랑 같이 놀고 싶었구나. 이렇게 시간만 되면 나랑 같이 놀고 싶어하는 거였구나 하는 마음을 아이들이 갖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1: 네.
2: 그 마음과 기억이 아이들에게는 아주 든든한 안정감을 주는 거고요.
1: 여행 가시는 분들도 가서 같이 놀 거리까지도 챙겨놓는 게 좋지 않겠어요?
2: 예, 정말 중요하고요.
1: 네.
2: 또 뭐 여행 가는데 차가 막힌다. 그럼 차에서 이제 끝말잇기 하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또 같이 불러보기도 하고요. 숙소에 가서 저녁에 같이 보드게임이나 아니면 신체놀이 같은 것도 하고요. 팔씨름, 닭싸움. 뭐 숙소 가서 엄마, 아빠 스마트폰, 아이 뭐 스마트폰 게임. 뭐 여행 가는 의미가 없고 기억도 안 남고 이 멀리까지 시간 걸려 왜 왔는지 그냥 어린이날이니까 여행 왔다. 엄마, 아빠는 할 만큼 했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같이 놀아야 이제 행복하고 화목한 거라고 기억하거든요.
1: 같이 놀아야 한다.
2: 네. 네. 한 분은 이제 어린이날 걸쳐서 가정체험 신청 내고 외국에 가족여행 다녀온 아이가 있었어요.
1: 네.
2: 이제 학교 왔을 때 제가 물어봤죠. 이제 외국 가서 뭐가 제일 재밌었는지. 아, 호수가 있었는데요. 거기 호수에서 아빠랑 물수제비하면서 놀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물수제비하러 꼭 멀리 외국까지 갈 필요 없죠. 어린날이 아니면 사실 두세 시간 같이 놀 시간 마련하는 것도 일상에서는 지금 어렵고요. 그 초등 시기임에도 대화할 시간도 하루 30분도 안 되는 집도 정말 많거든요. 일단 어떻게 같이 놀지 그걸 이제 화두처럼 생각하시다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막 던져보세요. 이거 하고 놀까 저거 하고 놀까 그렇게요.
1: 함께 직접적으로 함께 놀 수 네. 있는 것들 찾는 거 중요하고 어린이날 선물해 줘야 돼요? 그 뭐 해줘야 돼요 선물을?
2: 그 안타까운 게 어린이들이 원하는 선물 압도적 1위가 스마트 기기거든요.
1: 네.
2: 스마트폰, 닌텐도, 태블릿 PC, 이제 노트북 같은 건데.
1: 엄청 비싸요. 네.
2: 네. 가급적이면 스마트 기기 선물은 미리 단호하게 안 된다고 그냥 하시고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최대한 잘 활용하라고요. 선물은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싶은 조작 활동이 가능한 장난감으로 주시는 게 좋아요. 25년도에 금천구에서 어린이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 346명의 초등학생에게 설문한 게 있어요. 어린이날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은지. 1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기기였고요. 2위가 의외로 인형이 나왔어요.
1: 인형?
2: 네. 아이들 동물 인형 좋아하거든요. 이제 침대맡에 놓고 잘 때 끌어안고 잘 수 있는 것들. 고학년 아이들도 잠잘 때 이제 포근하게 끌어안고 자는 동물 인형 좋아하고요. 제법 품에 안을 수 있는 베개 정도의 크기. 이제 아이에게 어떤 침대 인형 원하냐고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돼요. 일단 스마트 기기를 제외한 것들 중에 어떤 인형이나 장난감 원하냐고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물어보고 준비했다 하시더라도 예쁜 상자에 이렇게 포장해서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 선물 뜯을 때의 기대감이 또 행복감을 높여주거든요. 또 그것만으로도 존중받는다는 그런 느낌도 주고요.
1: 포장을 잘 해서 주는 게 좋다.
2: 네.
1: 자,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거나 아니면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2: 그 가족의 다양한 형태인데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가족의 형태가 간단했죠. 대가족 아니면 핵가족 이렇게요. 하지만 지금은 조성가정, 한부모가정, 이혼가정, 재혼가정, 다문화가정 등 가족의 형태가 무척 다양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린이날 5월 가정의 달이라는 게 표현하면서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구성된 가정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요.
1: 네.
2: 그 정신분석가 이제 락강은 가족을 정의할 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구성원으로 나누질 않았어요.
1: 그러면요.
2: 그보다는 삼각구조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를 들면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고요.
1: 예.
2: 그리고 양육과 케어를 하는 돌봄자의 기능이 있고 이렇게 기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규칙과 경계를 만들어주는 권위자의 기능이 있고요. 이 삼각구조가 아이들에게는 안정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1: 오.
2: 그 조성 가정이든 재혼 가정이든 이혼 가정이든 한부모 가정이든 누군가 돌봄자와 동시에 권위자의 기능을 하게 해주면
1: 네.
2: 이 아이는 이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우리는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과거의 가정 형태 기준에 묶여서 무조건 미안한 마음에 돌봄에만 신경을 쓴다거나 아니야 이럴수록 엇나가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권위자의 기능만 강조한다거나 그러면 그것 자체가 결핍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1: 네.
2: 이제 어린이날 가정에 대한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우리 가정은 돌봄과 권위자의 역할과 기능이 둘 다 잘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이번에 한번 아이랑 대화 나눠보면서 부족했던 기능을 보완해보는 기회로 만들어보시는 한 달 되시길 권해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마음이 자라는 교실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동요 듣겠습니다. 안아원 어린이가 부릅니다. 즐거운 소풍길.

0: 네, 이번엔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를 합니다. 매거진 생활 법률 이재규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0: 자, 5월 가정의 달. 가족 여행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행지에서 사고 발생하고 법적인 분쟁까지 생기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 같은 것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꽤 있어요?
1: 예, 실제로 여행 시즌에는 사고 그리고 분쟁 상담도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0: 예.
1: 여행이라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즐기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좀 놓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상보다 큰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0: 사례를 좀 알려주세요.
1: 예, 보통 렌터카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면요.
0: 예.
1: 보통 여행 가시면 렌터카 많이 빌리시잖아요. 이제 여행지에서 그래서 가족끼리 번갈아 운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운전자를 꼭 잘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렌터카를 빌렸는데 아버지가 대신 운전하는 경우 아니면은 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부모가 빌렸는데 자녀가 한번 몰아보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경우에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0: 예.
1: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등록된 운전자가 아니니까 보상을 해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차에 대한 수리비 그리고 상대방 차량에 대한 피해까지 전부 다 내가 다 직접 돈을 물어줘야 되니까 뭐 수천만 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0: 예.
1: 네. 그래서 법원의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 약관상 운전자 제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누가 운전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단순히 가족끼리 바꿔서 운전한 게 뭐가 문제야라고 할 수 있는데
1: 예.
0: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1: 예. 우리가 보기에는 경제 공동체지만 이제 법원이나 보험사가 인정하는 등록된 운전자는 예. 그 사람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0: 네.
1: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0: 예.
1: 이걸 위반하는 경우에는 약정 계약 자체를 위반한 것 이기 때문에 보험 문제 그리고 계약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등이 다 발생할 수 있어서 특히 이제 사람이 다치게 되면 금액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0: 네.
1: 수천만 원 그리고 많아지면 수억 원까지의 손해배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실제로 이런 분쟁들이 꽤 나올 것 같은데요?
1: 예,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무적으로는 운전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그러니까 렌터카 계약할 때부터
1: 예.
0: 누구까지 그 혜택을 받는지
1: 네.
0: 누구까지 운전할 수 있는지를 다 명시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1: 네. 요새는 그래서 이제 보조 운전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괜찮겠지 또는 잠깐 할 거니까 내가 주로 할 거니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걸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그 돈 얼마 안 하거든요. 차이가
1: 네.
0: 한 명 추가한다 그래서
1: 맞습니다.
0: 꼭 하면
1: 네.
0: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보험 쪽으로 좀 가보죠. 그 여행자 보험 많이 듣는데 여행 중에 다쳤을 때 보험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 사고의 유형에 따라 보험으로 해결되는 방식이 좀 달라지는데요.
0: 네.
1: 예를 들어 뭐 숙소에서 넘어져서 다친 경우에는 실손보험 보통 가지고 계신 경우 많은데 이렇게 처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차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그 보험 자체의 특성이 있는 보험들이 있겠죠.
0: 네.
1: 그것으로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주로 국내에서 일하는 경우인 것이고 해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도 있어요, 혹시?
1: 예,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약관을 위반해서 보험사들은 다 그런 것을 보험 약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되게 엄격하게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 면책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관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이나 뭐 법원에서도 보험 약관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태도고요.
0: 예.
1: 뭐 예를 들어 뭐 운전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 제한 범위를 넘어섰다거나 뭐 음주 상태라든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거나 사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0: 네.
1: 약관에서도 이런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그 보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 네. 보험이 모든 것을 지켜주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 그 보험을 자기 어떻게 잘 적용받을 수 있는지까지도 알아서 예, 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겠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치료비, 뭐 손해배상 이걸 다 부담해야 될 수 있거든요.
0: 예. 예. 그 낯선 곳으로 여행하다가 보면은
1: 예.
0: 내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아니면 다행인데. 예.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1: 예.
0: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 뭐 그런 경우에도 또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 숙소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해서 다칠 경우도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그냥 성인의 경우에도 문을 아무 생각 없이

0: 열다가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다치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1: 그런 경우는 책임이 어떻게 돼요?
0: 뭐 기본적으로는 내가 한 행위가 뭐 고의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특히 이제 미성년자 자녀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부모의 감독 책임이 함께 문제가 됩니다. 이제 미성년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책임져야 될 것들을 부모가 책임져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예. 부모 자체도 감독 책임을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법원의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의 책임뿐만 아니라 부모도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식의 판단을 꽤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아이가 그런 일을 일으켰을 때 부모가 함께 책임을 지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0: 예, 실제로 어린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 부모가 충분한 주의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봐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뭐 여행지나 뭐 숙소처럼 공간이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애들이 신이 나서 더 뛰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어디에 그럼, 무슨 뭐 장애물이 있는지도 모를 거고.
0: 네, 그러다 보니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런 경우에는 더욱더 주의 감독 의무가 강화된다고 봐야 될 텐데 그런 경우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더 엄격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그렇게 해서 상대가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건 보험 처리가 안 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부담이 꽤 클 것 같은데요.
0: 네, 그래서 여행 중에는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1: 근데 여행지 가면 들뜨게 되고 네. 만약 이게 다 그냥 낯선 곳에 가서 두렵다기보다는 여기는 나 모르는 곳이니까 더 그냥 내가 마음대로 행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니까 네.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또 뭐가 있을까요?
0: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숙소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요.
1: 네.
0: 숙소에 아무래도 오래 있다 보니까 뭐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뭐 욕실에서 미끄러졌다거나 계단에서 떨어졌다거나 난간에 네. 추락했다거나 뭐 등등의 사고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1: 네.
0: 이런 경우에 법원은 숙소 운영자에게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다면 시설하자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근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발생할 수도 있고
0: 네.
1: 시설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책임이 인정되는 거예요?
0: 뭐 시설 관리자의 경우에는 뭐 바닥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을 모두 통상적인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안전관리 의무인 것인데
1: 예, 예.
0: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바닥이 과도하게 미끄럽다거나 난간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숙소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책임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사용한 사람은 그럼 책임이 없는 거죠?
0: 뭐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기울였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1: 네.
0: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졌다거나 또는 안전수칙을 위반했다거나 숙소에 가면 이건 하지 마세요라는 식의 안전수칙들이 가끔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걸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과실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서로 잘못한 것들이 서로 있으니까 이걸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서로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되고요. 그래서 숙소의 책임과 이용자의 과실을 함께 고려해서 손해배상을 얼마나 이용자에게 해줘야 될지를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누군가 다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0: 예.
1: 그 몇 대 몇 이렇게
0: 네,
1: 것처럼
0: 예.
1: 그 누가 얼마나 잘못했느냐를 예. 따져서 나누어 주는 구조라는 예. 거죠.
0: 손해의 공평한 분배라는 것이 민법에서 갖고 있는 중요한 이상 중에 하나거든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이제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하라는 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예, 또 이런 여행 중에는 숙소뿐만 아니라 액티비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고가 되게 많이 나죠.
1: 예.
0: 수상 레저라든지 뭐 ATV를 탄다든지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같은 여러 가지 위험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1: 네.
0: 이런 경우에는 사고 위험이 높아서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우리가 먹고 놀고 쉬고 이러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데 근데 그럴 때 보면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서 활동 같은 것들 있잖아요. 돈 내고 하는 거.
0: 네.
1: 특히 이제 해외여행 같은 거 가면 이제 많이 네. 그런 거 하게 되는데 근데 그거 할 때 단순히 예약하고 돈만 지불해서 되는 건 아니고 가서 우리가 뭐 동의서 같은 거 이런 거 작성하지 않습니까?
0: 예. 보통 그 액티비티 운영하는 곳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면책 동의서에 해당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설명을 잘 들었다. 라는 네. 것들을 내가 잘 들었고 뭘 주의해야 된다라고 난 들었어요. 라는 것 그런 확인서 같은 걸 나는 쓰게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으로 보통 책임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내가 너에게 손해배상을 묻지 않을게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네. 뭐 이런 식의 면책 동의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이쪽에다가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고민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동의서가 모든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런데 면책 동의서 같은 게 특히 이제 그 나라 언어로 쓰여 있는 경우나 이제 뭐 네. 영어로 쓰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형식상으로 이거 타기 위해서는 이거 작성해 주셔야 돼요라고 하면 그냥 사인만 하고 타는 네.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좀 사진이라도 좀 찍어놓고
0: 맞습니다. 네.
1: 설사 거기다 내가 동의를 했더라도 사고가 발생을 하면 네. 그 책임을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건데 네. 법원에서는 그러면 면책 동의서 사인을 해도 네. 어떤 부분을 더 챙겨보는 거예요 법원에서?
0: 뭐 일반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네. 뭐 사업자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면책 인정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 안전장비를 뭐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거나 그리고 안전장구 같은 거 뭐 튜브를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안전에 관한 사전 교육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러면 면책 동의서를 다 썼다고 해도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네요.
0: 네, 맞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나 안전 의무 위반이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
1: 특히 해외여행에서 여러 가지 그런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또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네.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예약하면 더 싸다, 네. 저렴하다라고 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하는 그런 그 관광업체라든가 그런 여행사에서 하는 것들은 이런 거 확인 못 받은 경우도 많이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0: 나라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뭐 선진국의 경우에는 뭐 시스템이 좀 더 잘 갖춰져 있어서 이런 절차들을 굉장히 잘 밟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1: 네.
0: 좀 상대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사실 해외에서 방금 말씀드린 액티비티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서
1: 국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0: 예. 그리고 우리가 법에 대해서도 국내법에 대해서 상식이 좀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을 텐데 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의서를 찍어놓는다거나 우린 이런 건 요구해 주지 않아요.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남겨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 가족 여행 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뭐 계약이라든가 보험, 과실, 안전관리까지 좀 복합적으로 얽힌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겠죠?
0: 예, 맞습니다. 여행지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음이 좀 풀어지고
1: 네.
0: 여유롭게 생각하다 보니 좀 사고가 쉽게 발생하는 오히려 쉽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 등록을 확인한다거나 뭐 보험 약관을 확인한다거나 뭐 숙소나 액티비티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는 건 하는 것처럼 사전에 좀 챙기고 준비하고 확인할 사항들은 잘 챙겨 두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행은 짧아도
1: 네.
0: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굉장히 길게 갈 수 있다는 거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미리미리 챙겨 놓으시고요. 네. 여행 가서 즐겁게 노시고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매거진 생활법률 이재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태연이 부르는 위크엔드 들으시고요.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토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주말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낮 동안 포근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충청과 전북은 오전에, 강원 영서는 오후부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1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는데요. 낮 기온은 22도로 평년 이맘 때처럼 포근하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강릉 22도, 춘천과 대전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23도, 대구 26도, 경산은 27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아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비는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 내륙부터 시작되겠고요. 새벽 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그 밖에 전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모레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어린이날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현지 시각 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전날 밤 파키스탄에 협상안 전문을 전달했습니다.